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Dynamo Soup.
2: Yes, TNX 태훈 and Junior is in the studio.
1: Dynamo Soup.
0: 안녕하세요.
2: 인사.
0: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2: 와. 와.
1: Tuesday is coming back.
2: 피디님 is asking why, Taehyun, you have covered your face.
0: Oh, yeah. 농담입니다.
2: Everybody's covering their faces. Why? 어, 저도 해요?
0: 아니야.
2: Am I covering my face too?
1: 신박하게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서.
2: 그렇게 갈 거예요?
0: 안녕하세요. 장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희입니다.
2: 에이, 목소리만 들어도 일단은 알지 않을까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성준입니다.
4: 오성준입니다.
2: They're trying to impersonate the other members to throw everybody off, but they were literally just kidding. Yeah. The members are back in the studio. 아니, 좀 시원해지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습해졌을까요?
0: 비가 와서 제가 볼 때
1: 비 왔어요.
0: 날이 좀 많이 풀리긴 했던데요.
2: 맞아요. 그 저녁에는 시원하긴 한데 습도가 너무 세니까.
1: 야, 맞아요.
2: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죠. 제가 모자 자주 쓴 이유. 모자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Can you see how frizzy my hair is? It's like all over the place.
0: 네, 해져가지고.
2: 부시시해져요.
0: 네.
2: 우리 띵스분들도 부시시한 그 곱슬머리 많으시다면서요.
0: 맞아요. 에이,
2: 우리 오늘 좀 힘듭니다.
1: 그렇죠. 또 이제 약간 살짝 습하고 하면 더 막.
2: 어떻게든 안 돼요.
0: 예. 그리고 모기가 이제 나와요.
1: 아, 그러니까.
0: 어? 날이 풀려가지고
2: 맞아요.
1: 잔뜩 저 여기도 물려서 네. 커버하고 왔어.
2: Okay, so yeah, the mosquitoes were kind of laying low over the summer because it was so hot. But it looks like they are now starting to come out, and Junhyuk has been covered in bites and stuff like that as well.
0: So. Oh, that. 와.
2: 지금 순간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0: 잘 때 들으면 제일 짜증나는 소리.
1: 잘 때 누워 있으면 계속 나요.
2: 제일 스트레스예요, 진짜. 어쩜 그렇게 잘 자고 있다가도 그 모기 소리 들으면 그렇게 잘 깰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아, 그렇죠. 이게
2: 진짜 공포로 다가와요.
1: 왜냐면 이제 밤 되면 누워 있잖아요, 자려고. 그러면 더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이게 청각에 더 집중되는 거예요.
2: 뭐 그런 거. 그렇죠. So yeah, I was just like even in the deepest sleep you can hear the sound of a mosquito and it's just like the worst fear ever. And he's like, yeah, but it's because your eyesight and everything else has been taken away because it's dark. And so your ears are going to be...
0: 야, 모기랑 대화도 하겠는데. 모기랑 대화도 하겠는데요.
2: But I did get a compliment from my hair. Oh, 제 머리, 머리 뒤에 감사합니다. I wasn't looking for compliments, but thank you for that.
0: Yeah.
2: And 아보카도님, 곱슬머리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뭘 해도 그냥 포기해요. 저는
1: yeah.
2: What can you do?
1: Curly hair.
2: Yeah, you just curly hair. What can we do? Okay, so we need to get into our 대화나무 soup for today. We've got a lot of interesting stories today. 이번 주 사연들이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0: 네.
1: Okay.
2: Yeah, we have a lot to talk about with our stories for today.
1: Right.
2: Our listeners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jump into it as well. But Taehyun and Junior are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대나무 soup. 두 분 이제 코너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우선 part 1,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balance soup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truth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 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Okay, yeah. So we need to jump into our balance soup, which has two stories that our listeners sent in, a little bit shorter than our anonymous soup.
0: Yeah.
2: Taehyun's gonna give us our first story.
0: 친구들 중에서 제가 먼저 취업에 성공했고 일찍 자리를 잡았어요. 아직 취준생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 다 같이 모였을 때 회사 얘기나 일상 얘기를 편하게 못 하겠어요. 별거 아닌 것도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힘든 얘기하는 것도 배부른 투정으로 보일 것 같아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입 닫고 돌아갈 때가 많아서 힘이 드네요. I was the first among my friends to get a job and settle into working life. Since a lot of them are still job hunting, I never know how much I should talk about work or my everyday life when we get together. I worry that even the smallest thing might sound like I'm bragging, and if I talk about having a hard day, it might come across like I'm complaining when I have it easy. So I usually just read the room, keep quiet, and go home without saying much. Honestly, it's getting exhausting.
3: 공감합니다.
2: 그쵸. 아, 이걸 두 분은 특히.
3: 전 너무 공감해요.
2: 왜냐면 아무래도 네. 멤버분들은 이제 연습생이라는 사회 자체를 좀 일찍 하게 되고 그렇죠.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 남들 다 학생일 때
3: 네, 그렇죠.
2: 중간고사 걱정하고 기말고사 걱정하고 네. 성적표 생각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월평가를 국민 그렇죠, 걱정하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번 뭐 몸무게면 몸무게도 네. 생각해야 되고 데뷔는 할 수 있나 이번 주 무슨 곡을 하게 되고 무슨 안무를 배우게 그쵸. 되고 그러니까 생각 차이이긴 한데 참 그럴 때는 내 불만이 약간 좀 자랑 같을 때가 그치. 아닌데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이 느끼기엔
2: 그렇죠
0: 네. 아,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거 물론 의식하고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2: 아 오히려. 네. 근데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거를 좀 공감하나 봐요. So Anika was saying that it's relatable. Avocado was saying that 좀 눈치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Jenga says this sounds so exhausting. 근데 맞아요. 이게 좀 그래요.
0: 재수 없어 보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의식하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많은 의식을 하는 것도 오히려
2: 와.
0: 본인도 좀 불편해질 수 있지 않나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재벌집 제 친구 중에 누군가 재벌이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재벌인 친구가 저한테 금전적으로 아 이번 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0: 같은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2: 비슷한 맥락이에요 맞아
0: 네, 근데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본인이 쓰던 금액 뭐가 있을 거고 지금 현재 그게 다를 거니까 이게 본인의 상황 차이에 따른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2: 맞아요,
0: 들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많은 의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2: Okay, so Taeyeon was pretty much saying that yes, he can completely agree with this, and he's been through it too. But he says that, and he's just giving an example, like you know, if you have a really rich friend, it's like their parents are loaded, but like oh my god, this month like I used up my credit card and I can't. For them. Even though they're you know their problems are different than mine. For them, it could be a really big deal. But he feels that our listener is kind of jumping the gun a little bit and being too worried about what their friends are saying before it's even said. 근데 이거는 저도 태연 씨랑 좀 공감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취자분의 친구분들이 아직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한 것 같진 않아요.
0: 그렇죠.
2: 만약에 그냥 본인이 괜히 내가 먼저 나온 게 미안하기도가. 스스로는 너무 좋은 일인데 친구들이 아직 취업을 네. 못한 거에 대한 네, 네, 미안함이 네. 먼저 앞서서 네. 그걸로 인해서
0: 그렇죠.
4: 그치,
2: 그게 먼저 좀 눈치를 보고 좀 스스로 좀 피곤하게 만든 것 같긴 해요. So I kind of agree with Taeyeon in the fact that I feel that I don't think his friends or listeners' friends have said anything. It's just that this listener is feeling guilty. Because they know how hard it is to get a job and find a job and how hard it is to be in their situation. So they're already kind of setting up these barriers before they're even supposed to be there.
0: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 사연자분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오히려 더 매너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의미지만 상대방이 생각했을 땐 그런 얘기를 해도 난 아무 생각 안 하는데
4: 동정처럼
0: 그렇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2: 네. 그럴 수도
0: 그래서
2: 있다.
0: 오히려 그냥 편하게 본인 편한 대로 해보고 그 후에 어떤 피드백에 따라서 그 후에 이제 처신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2: So Taeyeon was saying that if you be a little and this is thinking that you guys are like really good friends. So if you're too cautious with your friends, Taeyeon feels that this is gonna bring even more problems because your friends might be like, why don't they talk about their life anymore? Like, you know, what's this about? So they would feel something different as is. So until they give you feedback first, just act like you normally would. Junhyuk, do you have anything to add to that?
1: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종합하자면 이 두 둘 다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그냥 저도 약간 그냥 고향 친구들이랑 있으면 옛날엔 좀 그랬어요. 저도 저는 어쨌든 이제 데뷔를 했고 뭔가 이미 꿈도 명확하게 있고 뭔가 일을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제 고민을 말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친구들의 고민 또한 저한테는 사실 별거 아닌 고민일 때 사실 많았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동안 그런 거를 좀 스트레스 받아하거나 말을 못했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말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 또 뭐 그냥 저를 어제 아이돌인 거 다 알고 근데 아이돌인 거 떠나서 일단 그냥 친구니까 그냥 친구인데 좀 특별한 일을 하는 친구 그냥 이 정도로 친구들도 인지해주고 저도 물론 아이돌이지만 친구들 만날 때는 그냥 이 친구들이 친구로서 가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막 제가 제 일적인 거에 고민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친구들은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걸 역발상을 생각하면 이 친구들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니까 그렇죠. 오 그런 고민을 하고 오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친구들도 좀 관심 있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미 사회생활 일찍 하면서 경험해왔던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또 들으면서 뭔가 해결책도 들을 수 있고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또 다른 방법은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일적인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좀 방법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막 친구들 만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가거든요. 그냥 친구는 그냥 친구고
2: 그렇죠, 그렇죠.
1: 내가 일적인 고민을 만약에 진짜 조언이 필요하고 구하고 싶고 뭔가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말하는 것 같아요.
2: Okay, that makes a lot of sense. So he says that for him, he had the exact same predicament in his earlier days, especially because he was going down the route of music and, you know, being an idol, and his friends are obviously not doing that. So there was some stressful times at the beginning, but then he realized that there's never going to be a chance for them to overlap anyways. So he just started sharing about his work, and then his friends started sharing about school and work as well. And you kind of pick and choose in between there, and the friends love hearing about his side of the stories and stuff like that as well. So you learn to kind of navigate your relationships as they evolve, he feels, and for the most part, it's just you kind of can just kind of take it and run with it. And if you really need some advice in that field, then you can make other friends or, you know, advisors in that field so that you can get the advice that you need. Okay, Junhyuk, what's your story? Junhyuk 씨 이야기도 오늘 좀 길어요.
1: 맞아요. 저는 친한 후배가 자기 친오빠랑 소개팅을 하라고 몇 달을 조르는 거예요.
2: 하지 마요. Don't do it. Don't do it.
1: What?
2: Don't do it.
1: 자기 오빠라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남자라면서요. 저는 딱히 연애 생각도 없고 괜히 했다가 별로면 후배랑 사이도 불편해질 것 같아서 안 한다고 몇 번을 거절했는데
2: 잘했어요.
1: 후배가 하도 막무가내더라고요. 결국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사이는 변함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소개팅이 나왔어요. 근데 역시나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애프터 신청이 왔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 후로 후배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자기 오빠처럼 괜찮은 사람을 거절할 수 있냐면서 너무 차갑게 굴어요. 아니나 다를까 후배와의 관계도 어색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Oh my god, a younger colleague I'm close with spent months asking me to go on a blind date with her older brother. She kept saying he was generally a great guy, not just because he's her brother. I said no several times because I wasn't really looking to date, and I was worried things would get awkward between us if the date didn't go well. But she kept pushing, so I eventually agreed after she promised that no matter how the date went, things between us wouldn't change. As expected, he wasn't really my type. He asked to see me again, but I turned him down. Since then, she's been acting completely differently toward me. She's been cold and keeps asking how I could reject someone as great as her brother. Just like I was worried about, things are awkward between us now, and I don't know what to do going forward.
2: 이건 지금 준혁 씨 소개 사연 시작하자마자 저랑 비슷하게 우리 채팅창이 난리 났어요. 안 돼. What? OMG. No. 안 돼.
4: 아, 근데 너무 별로다.
0: 아니, 너무 막무가내.
4: 후배가 너무 막무가내다.
0: 너무 막무가내긴 하네요.
4: 와, 이거 진짜 좀
0: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야, 관계 끊으시면 되죠.
4: 그렇죠. 뭐 이거는 사실 방법이 크게 없네요. 아, 사실 그래도 이거는 이런 후배 같은 사람은 조금 그렇긴 해요. 약간 너무 막무가내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이거 뭐가 잘못됐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솔직히 누가 봐도 뭐가 잘못된지 아니까 약간
0: 잘... 얼마나 괜찮으셨을까?
4: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오빠셨을까?
2: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남매 사이일 경우에는 아 전 외동딸이라서 잘 네. 모르겠는데
0: 아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2: 아, 저는, 아니 사이
4: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아, 사이... 누나랑 사이가 좀 비정상적으로 좋아요.
2: 아
4: 아직도 네. 둘이서

0: 연락할 때 하트랑 막
1: Ah,
0: 이놨어요.
1: okay. So he's really close with his sister. So he says that, yeah, there, because I was like, aren't other siblings like the opposite? Aren't they supposed to be like arch enemies? But he says, no, he's pretty close with his sister. 근데 친해도 막
2: 그죠.
0: 아, 근데 속이는
1: 손해를.
2: 그렇죠.
0: 아, 절대
2: 아,
0: 안
2: 오히려
0: 하죠.
2: 안 하려고 하죠.
1: 그러니까 오히려.
0: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난 나중에 이제 저희 누나는 저보다 5살 많아서
1: Okay.
0: 만약에 나중에 누나가 나중에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 난 진짜 깐깐하게 볼 거다. 난 진짜 깐깐하게 볼 거다라고 이미 말을 해놨기
1: 오케이
0: 때문에
1: 오케이
0: 난 진짜 깐깐하게 볼 거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면 나는 반대할 거다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전 절대 소개 안
1: 오케이 so yeah he would never set his sister up for a date and he's like he's told her many times the minute you bring home a guy to marry he's getting the third degree so
0: 아니 근데 뭐
1: he's ready for it
0: 솔직히 소개를 시켜주는 것까진 괜찮아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아 상대가 이 이제 사연자분께서 싫다고
2: 네,
0: 하는데
2: 원치 않다 했는데.
0: 원치 않다고 했고 심지어
1: 맞아.
0: 그럼에도 응해가지고 결국 해줬는데
1: 맞아.
0: 어쨌든 간에 당연히 별로일 수 있고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마음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면 너무 좀
1: Yeah, he's just
0: 별로다
1: like our listener already said they didn't want to do it multiple times, and then you pressure them to do it, and then you don't like their answer. That's a red flag across the thing. 근데 이거는 하나는 저도 우리 두 분이랑 너무 공감되고 이건 진짜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는 좋게 생각합시다. 그 후배가 이 청취자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2: 좋아, 그쵸,
1: 그러니까
2: 그렇죠.
1: 내
2: 그런 마음이 있는
1: 가족으로
2: 거죠.
1: 돼도 너무
2: 네네네.
1: 좋겠다라고 생각을
2: 아, 그럼요,
1: 하고
2: 그럼요.
1: 굳이
0: 김치를 잘 담그시는 뭐 그런 거 아니죠, 설마.
2: 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 선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본인 생각엔 친오빠와 선배가 너무 잘 어울린다
1: 어울릴 것 같아요.
2: 생각했던
1: 맞아요.
2: 거죠.
1: 그러니까 좋은
2: 그럼요,
1: 건데,
2: 그럼요.
1: 좋은 건데, 일단은 누군가가 노 했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0: 그렇죠.
1: So, yeah, I mean, let's look it on the bright side. At least this junior really, really likes you to the point where like they would love to be like in-laws with you. But if somebody says no, it's no.
2: 좀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로 후배분께서 뭔가 감정적으로 대하시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언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Okay, so yeah, he definitely says that you should definitely put your foot down about the whole situation, especially if the junior keeps going forward in a more emotional way and kind of just clear the air about this as well. I think that the members are going to have a lot to say about our anonymous soup story for today, so we need to really jump into our story. 오늘 이면 수프는
2: 네.
0: 오
1: 우리
0: 마이
1: 두 분이
0: 갓.
1: 할 말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2: 네.
1: 우리 청취자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So you guys got to get ready for our official story for today. But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We have TNX on the track with Call Me Back, and our anonymous soup is coming up next.
0: Call me back.

0: 예, 또.
1: 네, 뭐 설명에 lonely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onely.
0: Okay, lonely is the reason why.
1: 아니,
0: Pretty
1: 그리고
0: simple.
1: 곡 내용이, 아 물론 진짜 디테일하게 보면 살짝은 다르지만, 이것은 이제 그 부른 화자가 너랑 있는데도 뭔가 외로워, 내가
0: 외롭고.
1: 나쁜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여기까지, 약간 이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가사를 보면 막 너무 착한 넌데 뭔가 나를 좀 찾고 싶다, 그래서 그만하자, 나 외롭다,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아 사실 취미니까, 그러니까 취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근데
0: 그치.
1: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데이트하고 뭔가 이런 시간마저 방해될 정도로, 그러니까 둘만의 시간이 전 방해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자친구분의 취미 생활은 둘만의 시간과 관계까지 지장이 가는 정도로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말하는 걸 들어봤을 땐. 그러면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분을 외롭게 만들
0: 맞아요.
1: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Okay. So because both Taeyeon and I were talking about lonely, he's like, yeah, lonely is a perfect track. And the lyrics are not necessarily saying this exactly, but if you look at the lyrics of 21's Lonely, the song kind of reflects that even though I'm with you, I feel lonely, and no matter kind of what we do, we feel lonely. And he feels that the message is the same today, that you shouldn't be in a relationship that makes you feel lonely.
1: 네.
0: Yes, thanks. So if the vote is 50-50, the winner will be determined by who makes the cutest expression. 아, 이것도 이어서 또 기억을 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자, 그럼
1: 네.
0: 오늘도
1: 네네.
0: 이제 5대5, 50대 50이면
1: 네.
0: 애교 배틀 하는 건 안가요? 이렇게
1: 아, 그럼
0: 물어보는데요.
1: 제가 양보할 거예요.
2: 저도 양보를 조금 해도 될까요?
0: So
1: 가위바위보에서 양보하죠, 서로한테.
0: the listeners are just like, so are we gonna be having a cute battle to see who's gonna win the song? And they're like, nah, we'll forfeit. We'll forfeit. 일단은 지금
2: 네.
0: 83대 17이에요. So
2: Yo.
0: right now it is on, oh yeah, it's 83 to 17. Oh, it's
2: Wow.
0: going back and forth.
2: Yeah.
0: So yeah, I don't think that the 50-50 is gonna work today. 일부러 그렇게 맞추지 마요. I don't think you guys need to match it to
1: Yeah.
0: 50-50
2: 근데
0: today.
2: 이 부분 어쨌든 뭔가 건전 취미라 대놓고 불만을 말하면 속 좁을까 봐 얘기를 아예 못 하신 거잖아요.
0: 맞아요.
2: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뭐 건전한 취미라서 얘기를 못 한다는 접근보다 여자친구로서 외롭다는 접근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0: Okay. So, he's saying that he feels that definitely you haven't brought it up yet because you feel that it's like a good hobby and you don't want to be like stepping on anybody's toes or anything. But appealing that you feel lonely and neglected in the relationship is something that you're going to have to say to your significant other. So, I want to ask, because I feel that this is a very Korean thing, and I want to ask our listeners this as well. Because in Korea, it is a very big deal that when, especially adults, they start getting into hobbies, it gets really intense. So I want to know if our members are like this too, and I also want to know if our listeners are like this as well. 이건 약간 한국 문화적인 것 같은데요. 취미를 하나 시작하면, 특히 요즘 운동, 그러니까 한국이 운동이 오죽하면, 유행을 한번 타면, 진짜 그 브랜드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들었다
2: 그렇죠,
0: 놨다
2: 그렇죠.
0: 하는 게 한국의 그
1: 맞아요.
0: 열풍이라서
2: 네.
0: 장비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2: 그렇죠.
0: 열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좀
2: 네.
0: 뭔가 그게 좀 되게 문화적으로 막 파이팅이 넘치는 건데
2: 네.
0: 두 분은 좀 어때요? 좀 뭔가 취미를 하나 시작하면 특히 이제 운동적인 취미를 시작을 했을 때 진짜 막 장비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2: 아니요, 저는
0: 쫙 하고 막 이런 막막막 매일 하고 싶고 막 이러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2: 진짜 명확하게 딱 설명을 드리자면, 트렌드가 이렇게 있어요. 트렌드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선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일치하면 거기에 살짝 껴요. 근데 저는 템포를 완전 이렇게 확 넘기지 않고 꼈다가 저만의 템포를 다시 저 스스로 저한테 맞춰요. 그러다 이게 죽어도 저는 이게 계속 좋으면 계속 하는
0: 가속하는
2: 거고, 이런 식이고, 장비는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축구를 또 좋아하니까 축구화에 대한 뭔가 그런 건 있죠. 그래도 약간 수집가처럼 막 모으진 않고,
1: 필요한 거, 좋은 거.
2: 오늘은 이거 신고 뛰고 싶고, 약간 좋아하는,
0: 좋아하는
2: 선호하는
0: 선호하는
2: 그런 느낌인 거죠. 딱그 정도?
0: 한 네다섯 켤레 정도 해서
2: 어, 이제 저는 그것도 많아요 사실.
0: 어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뭐 사실 네다섯 켤레 정도 해서 그냥 오늘은 이거 네, 어,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색깔 하고 싶고 이거 약간 행운의 색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Okay, so he likes soccer and so like for him. If it becomes a trend, yay! Like he might, you know, jump on it a little bit. But for the most part, he's like always kind of had his tension through it and like what he loves. For him, it's not even like four or five shoes, but he has like, you know, maybe one or two cleats for yeah. soccer. And then like when he wants to play, like I was like, oh, today I want these. And like tomorrow I want these. You know, he'll choose those. And I feel that, you know, that's fine. But when it comes to any of that, he doesn't need to do it.
2: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트렌드를 저는 제가 선택을 해요. 어. 이게 트렌드면 내가 좋아하면 하고 트렌드인데 아니면 알고만 있고 안 하고 약간
0: okay. 이런 so he knows what the trends are. He stays on top of them. But if it's not something that he's interested in, he won't do it. 준혁, what about you?
1: 저는 운동을 시작할 때 막 장비부터 세팅하는 것은 진짜 선호하지 않고
0: okay.
1: 왜냐하면 저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엄마가 운동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디빌딩 하시고 하시는데 운동을 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말이 운동할 때는 겸손해야 된다고. 운동은 진짜 겸손해야 된다고. 뭔가 내가 시작할 때 진짜 기본부터 하나하나 익혀야지 아무리 그게 설령 취미더라도 어쨌든 간에 뭔가 기본부터 이렇게 해나가야지 막 그냥 나는 내 실력은 이만큼인데 장비만 이만큼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지 않은 거라고 배웠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러닝 저도 러닝 좋아해요. 저도 러닝 한강 많이 뛰는데 막 친구랑 같이 뛰고 하는데 그냥 러닝화 하나면 돼요. 그냥 러닝화 하나 그냥
2: 그렇죠.
1: 러닝화 하나 아니 러닝화는 필요해. 왜냐 이거 안전 때문에 발이 아프거든요. 러닝화가 필요해.
2: 용도가
0: 등산,
2: 있으니까
0: 등산 네. 뭐 축구 그러니까 이 신발적인 거는 하나 정도는 투자하는 네, 거는 그 저는 정도는, 솔직히 그거는 장비 저걸 그냥 기본은 그렇죠. 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1: 세팅 다르니까요. 그냥 약간 시작 전 세팅 정도라고 세팅,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필요 이상으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막 뭐 솔직히 말해서 한 3km, 2km 뛰는데 무슨 막 러닝 조끼부터 막 막 되게 풀 세팅으로 뛰신 분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뛰는 거 아니면 약간 좀 과하다. 제 아, 기준에서
0: 마라톤을 뛰는
1: 네,
0: 거 아니면
1: 제 기준에서는 어. 조금 과할 때도 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근데 뭐 어쨌든 그건 본인 만족이니까 사실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러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0: 맞아요.
1: 러닝하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새벽 러닝도 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데 문제가 지금 맨 앞단에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새벽같이 뛰러 나가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크루즈랑 밥 먹고 수다 떨고 집에 와서는 오후는 잠만 자고
0: 그러니까 연락 안 되고
1: 그리고 심지어 평일에는 러닝크루 단톡방만 붙잡고 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분의 그 포인트는 이 뒷잔이에요. 여자친구분이 생각해도 러닝은 뭐라 할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이 뒤에 것들이 저는 문제라 생각해요. 이것들은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나가야지 이건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둘의 관계에 지장이 간다면 그건 저는 문제라 생각해서
0: Okay. So yeah, he was saying that his mom works out. She's like, she does bodybuilding and stuff like that. So ever since he was little, his mom was always say, you have to be humble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and just any type of exercise. You need to know the basics. And so he's always brought that into anything that he goes into. But like, we were talking about the fact that, yeah, when you are going running shoes, like buying a good pair of running shoes when you're going hiking shoes will save your life. For soccer, cleats are a must.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need to buy when you start a sport or a type of hobby in a sport. But like, you know, there's always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balance. And I know that he might be in his running era, but he says that there's definitely needs to be things that need to be talked about. And he feels that definitely the girlfriend is fixating on the fact that he's like obsessed with like just everything that is his running crew at the moment. And that's why she's feeling left out.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is it 60% and lonely is it 40% wow. at the moment.
2: Yeah.
0: And so today we are talking about our listener who their significant other, their boyfriend is a part of a running crew and he's not making any time for her. 네, 저는 네. 초반이라서인 것 같긴 한데 얘기는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2: 그렇죠. 아,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죠.
0: Yeah, you really have to talk about this. 네. We need to take a quick song break.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through the YouTube live stream, and we have our prescription track, whichever song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for today. Continue to vote. Big Naughty's on the track. We also have Haga featured on with Goat Flower, and we have your result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Adrian is saying, PD님, can we just ignore the voting today and make it 50-50?
5: 만드시는 거 아니죠?
4: 아니, 아니, 아니. 지금 투표가 50대 50이 아니에요, 오늘. 아. 5대 5가 아닌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PD님한테 그냥 우리 마음대로 5대 5 해서 귀여운 걸 아. 보고 싶나 봐. 아니, 그러진 않고요. So it's 대나무스 update today.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is at 59% and lonely is at 41%. So we were talking about this during the song break and I was telling the members that I am like the boyfriend and 태훈 is going to tell us what the story is about. 태훈 씨, 우리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5: 네. 주말마다 러닝 크루와 운동에 빠져 자신을 외롭게 만든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4: So our listener's boyfriend is obsessed with his running crew right now. And I was telling the members, I'm kind of like this. I have tunnel vision. 자,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취미에 하나에 꽂히거나 그러면 뭔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전에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 막 누구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 성격을 가지시는 분들이 취미에까지 빠지잖아요. 근데 그 취미에 사람들이 이삭 씨 우리 다음 주에 뭐 있는데 와요. 이삭 씨 우리 다음에 우리 내일 뭐 하는데 와요. 그러면 그분들 얼굴에다 대고 안 돼요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네. 핑계거리를 주셔야 돼요. 남자친구분한테. 어쩌면 남자친구분이 아.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자기도 물론 좋은 거지만 네. 그 분들이 그러니까 러닝 크루는 또 막 으쌰으쌰 막 엔돌핀이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그렇죠, 막 러닝하고 그렇죠, 또 밥 먹고 뭐 하면 끝나고 다 파이팅이 넘치니까 자, 뭐 누구누구 씨 우리 내일도 갑시다. 막 이러면 이래 버리면 나 같은 성격이면 걷다 대고 아, 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안 나와서
6: 남자들끼리니까 더 막
4: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6: 더 막 아, 내일도 와야지.
4: 내일도 와야지. 와, 막 이러면
6: 으야 하면 이제 그게 좀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남자 친구분도 막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거에 엄청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빠져 있으니까 나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뭔가 막 마음이 식었고 막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이걸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관계에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한 번 말하고 이게 왜 내가 말했는데 안 받고 바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취미고 지금 당장 빠져있는 거고 사람은 원래 쉽게 막 한 방에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전 방법이라서
4: okay.
5: 맞아요.
4: So yeah, I was saying that the boyfriend might be like me because I'm a people pleaser and I can't say no. So if I start a new hobby and somebody keeps asking me to come out, I'm not going to be able to say no. So I feel that you need to talk to him about this. Like say something about it. And 챙님 said the exact same thing. 준혁 is saying the same thing too.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했는데도 여자친구 감정을 이해를 못 해주거나 좀 안 듣거나 그러면 그건 헤어져야 된다고.
6: 아,
4: Which is true. So 준혁 was saying that don't expect your significant other to change immediately because your boyfriend is, you know, enjoying his hobby. But like wait for him to see if he will change.
5: 뭔가 라디오 하면 할수록 약간의 마음의 죄책감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4: Uh-huh.
5: 이게 연인들을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업 시키는
6: 거. 브레이크업 약간 진짜 우리 지금 약간 브레이크업 시키고.
5: 네, 살짝의 이 약간의 있어요 감정이. 근데 약간의 이제 이번에 가져왔던 노래도 약간의 이제 유머와 곡을 찾기 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사실 뭐 모든 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연인 간의 관계는 두 분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4: Yeah, okay. 네. So, yeah. Taylor says that there's a lot of times where we're just like, break up! And he feels really bad about that too. And his track today is posting a little bit of fun behind it. He's not telling our listener to like just break up. But, you know, kind of what 챙님 was saying, like talk about it. But if he doesn't budge, then you also might want to think about going the other way. So we have the current ranking is 59 to 41, but will it change in the next 10 seconds? I don't know. 자, 10초 동안 만약에 바뀔지는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운트다운 들어갈게요. 10, 9, 8. 7, 6, 5, 4, 3, 2, 1. 근데 살짝 바뀌긴 했어요.
6: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태훈이 형이 자기가 오늘 이기면 애교한다고 했었는데.
5: 언제요? 제가요?
4: 태훈 says, 준영 was saying that 태훈, he said that 태훈 said in passing that if he wanted it, that he was gonna do something cute. 오늘 60대 40으로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가 이겼습니다. So
6: let's not love.
4: Let's not love.
5: I said it. 그 제가 맞아요?
6: 아 꿈이었나?
4: 꿈이었나? 태훈 like, did I really say anything?
6: 장난입니다.
4: 장난입니다. He was just, teasing. Yeah, just teasing. Yeah. 우리가 물론 이제 태현 씨도 아까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네. 뭐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의 헤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네.
6: 특정 그 진짜 이거는 안 된다가 있는 거지.
4: 맞아요,
6: 나머지는 솔직히 대화하고 어쨌든 연인과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요.
5: 그리고 이게 정답이 없어서
4: 맞아요.
5: 네네. 맞아요. 각자의 견해대로.
4: So yeah, there's no answer here. You guys have to kind of, you know, mix and match yourself. 근데 이거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도 그쵸, 그렇고요. 맞아요. 이거는 대화를 하면서 네. 풀 수 있으면 푸는 거고 풀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정말 그 사람과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좀 안 슬프지는 않지만 그거는 좀 어느 순간에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5: 네네네.
4: 왜냐면 사실 성인이 돼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합니다. 중고등학교나 하다못해 대학교는 길어봤자 4년이에요.
5: 그렇죠.
4: 근데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 5년, 7년. 네.
5: 계속 볼 수도
4: 8년.
5: 있고요.
4: 계속 네네.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 안에서도 느끼는 약간 권태기? 다르죠. 또는 좀 맞추는 네.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쯤이라고 생각해요. So yeah, you, I feel that in all relationships, even like friends as well, you all have to kind of like match in the, and find ways in the middle. And think about it, when we're younger, the maximum we see each other is like 4 years. As we get older, we see a lot more of each other. So yeah, think about that when you are moving forward.
6: 이야기는 이 사연은 나중에 다음에 꼭 업데이트가 좀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4: Okay,
6: 얘기해서 잘 풀었다, 잘
5: 네,
6: 합의 기대하겠습니다.
4: 봤다로. So yeah, he really wants to know an update and hopefully it's for the good. So because the song went today, it's going to be the track that we sign off with Big Bang's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Let's not love and we will see you guys next week. Bye!
5: Bye-bye!
6: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숨뛰던 젊은 날의 울림은 아냐. 그냥 헌 모자 하나 덮었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가고 싶은 정도이지.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아직은 눈물 흔적 지우고 살아. 내가 그래. 당신은 어때?

it goes.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Second line.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And then third line.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침. I think that's how it went. You guys are far more better 노래방 people than me. So here it goes. Without further ado, coming from Soyu and Jeonggigo featuring a little boy of Kicks, Some.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at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yes, everybody, today I am very, very excited because we have an amazing, amazing K-pop musician joining us today. And of course, the name is Wonjun of LS. Yay. Hello, hello, welcome to the Archive. Yeah.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Hello everyone, I'm Wonjun. Thanks for inviting. I'm really, really happy now. Thank you so much.
0: All right, everybody. Amazing. 잘 지냈어요?
1: 네, 아유.
0: 한참 만입니다.
1: 정말. 요새 또 저희 아시아 투어도 이제 끝나고 조금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요원이 형께서 invite 해줘가지고 그때 제가 바로 그냥 아 감사합니다 형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달려왔습니다.
0: 아 oh, 감사합니다. Saying he just recently ended the Asia tour, everybody, and Johan DM'd him saying, "Are you down to come on the show?" And he said, "Of course." And today we were able to set this lovely interview.
2: 원준이 저희가 만난 지가 지금 한 2년 됐나?
1: 아
2: 여기 아리랑에서 만난 지는 한 2년 된 것 같고
1: 맞습니다.
2: 저희가 사실 다른 데서 만났잖아요.
1: 예.
2: 그게 어딘지 한번 얘기 좀 재밌게 아, 네. 풀어볼까요?
1: 예, 아 저희가 사실 또 보니까 같은 그러니까 same shop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 맞아요.
1: 제가 그때 되게 이게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되게 유일하게 또 형이랑 같이 친해질 수 있었던 그 계기가 그때였는데 너무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연락도 가끔씩 하면서 지냈는데 너무 이게 또 형이 초대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재밌게 형이랑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가지고 오늘 저의 또 열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Sounds good. I actually got to interview LS about 2-3 years ago at Arirang, and then later on, turned out we went to the same hair salon. So at this one point, I was cutting my hair and I saw Wonjun. We're like, whoa, what's up, man? And that's how we became good buddies. But let me be honest.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 얼굴은 자주 마주쳤지만 네. 사실상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1: 아 맞습니다.
0: 사석에서.
1: Yeah.
0: We never really had the exactly. chance to really talk. So today what we're gonna do is to talk. 오늘은 진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양한 이야기를.
1: 너무 좋습니다.
0: Okay, we're gonna have quite a talk together. 그 전에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엘링들. 영어하는 거 너무 멋있어. Thank you.
0: Mm-hmm. Saying him speaking English is so cool. It is really nice. You have a very nice voice.
1: Oh, really?
0: Yeah.
1: Oh, I'm not really good at it, but I like English, so I will do my best today.
0: Amazing. Amazing. Yeah. Sounds good. 밖에서 귀여운 것들이 올라왔었는데 아기 도깨비상이라고 한 분께서 saying he looks like a baby goblin.
1: 예. 아 그런 말 많이 들었었는데 oh. 또 제가 이제 여기 이 덧니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cute. I have a cute teeth.
0: Yes.
1: So
0: you do.
1: That's why like every my fans like told me about oh you're kinds of You look like 아기 도깨비. But yeah, I feel the same.
0: Okay, a baby 도깨비, everyone. It's a Korean traditional goblin. It's because of his teeth arrangement. It actually has a very witty, cute vibe to it, and that's why people call him baby goblin. 자, 좋습니다. We are going to do some fact checking right now.
1: Yeah.
2: 오늘 저희가 그 원준이 만나본 적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서 서로 좀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준비를 해본 코너입니다.
1: I love that.
0: We're going to jump straight into a wiki check corner, everyone, to do some fact-checking because I know him, but I don't really know very much about him.
1: Yeah.
0: So here it goes. 생일부터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Your birthday, March 8th, 2002. Yeah.
1: Bingo? World Cup baby.
0: Is it true?
1: Yep.
0: World Cup baby, it is. Where were you born?
1: 아 제가 I born in 일산.
0: 일산.
1: Yeah.
0: Okay.
1: But when I was 5 years old, when I became 5 years old, I moved to Seoul with my family.
0: Oh wow, 5 years old.
1: Yeah.
0: Okay, Wonjun, did you ever live abroad?
1: No.
0: No.
1: Yeah, never.
0: But you speak
2: great English.
1: Ah, really? My pronunciation?
2: Yeah, it's
1: not
2: great.
1: Bad?
2: It's great.
1: Thank you.
2: Not bad 정도가 아닙니다. Oh. I thought you lived outside. Oh. 살고 온 줄 알았어요, 사실.
1: Oh my god. 감사합니다.
2: Incredible. So cool. Okay, so Ilsan she city born, but mm-hmm. then was raised in Seoul City.
1: Yeah, yeah.
2: Okay.
1: Yeah.
2: 자, MBTI 확인해 볼게요. Your MBTI it says ENFP. Is it true?
1: Of course. But oh. these days I think it's kind of I mixed a little bit T.
2: Oh.
1: But I think F is more 더 있는 것 같고.
2: Okay.
1: 제가 사실은 조금 되게 인간 MPP라고 그러니까 human MPP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저가 되게 약간 외향적이고 그 사람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강아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많은 이제 팬분들도 저한테 이제 쭌댕이 그러니까 댕댕이 쭌댕이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2: Oh, he's saying he's a definite ENFP, like human, like a literal human version of what ENFP should be like. Yeah. Just like a little puppy, he says, always going out, being friendly to everybody. But he says a little bit of that thinker side of himself is growing nowadays. 살짝의 티가 요즘에 자라나고 있는 MPP다.
1: Yep.
2: Okay. 기대해 보겠습니다.
1: How about you? What is your MBTI?
2: My MBTI is very close to yours.
1: Oh, okay.
2: Try guessing. Yeah, mine's really simple.
1: I guess ESFP?
2: Oh, ENFJ.
1: Really?
2: Yeah.
1: Oh.
2: We just said P and J away from each other.
1: But I kind of like... 사실 예상을 조금 했었어요.
2: I predicted.
1: Yeah, yeah, yeah.
2: Really?
1: I predicted because when I messaged, when Hyung messaged to me, like when I saw that, he tried to make a schedule more like specific. So, Hyung, I think Hyung is J. But P. 근데 저도 사실 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형 알아가니까 너무 좋네요.
2: Okay, because of the DM that I sent him with all the details, he thought I was a J. And he was correct. And as he just mentioned, we know each other. We don't really know each other as a person, so it's really fun to get to know each other right now.
1: Exactly.
2: 자 그런 의미에서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It says you speak multiple languages: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1: Yeah.
2: Is this true?
1: Yeah, but I think. Japanese is more comfortable than Chinese because I honestly really love language, learning language. Yeah,
2: okay.
1: Yeah. So kind of when I was elementary school, at the time when I learned the language, I think Chinese was so fun. But at the time I didn't learn the Japanese.
2: Mm-hmm.
1: But when I become middle school students, at the time I was I think. I got so introduced about at learning language. Mm-hmm. So at the time, I'm like, Japanese or Chinese, 이런 video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었습니다.
2: Wow. So I guess you just have very much of that big interest in acquiring linguistic abilities.
1: Yeah.
2: Like learning different languages. Just teaching yourself.
1: Yeah.
2: Okay, 그 세 개 말고,
1: 네.
2: If you were to put aside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1: mm-hmm.
2: if there's one language you can master right now, what would it be? 아무 언어 하나 딱 그냥 바로 마스터 가능하다.
1: 지금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요?
2: 아니요, 완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상관없어요. 어느 언어여도. 그러면?
1: 사실 저는 요새... 그 프랑스어를 되게 배우고 싶거든요.
2: 오라라. 레 프랑스 야.
1: 아니 근데 저 진짜 약간 리스펙해요, 형.
2: 왜죠?
1: 아니 왜냐면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계속 보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2: 네.
1: 왜냐면 오늘도 형 만나면은 형 오늘 어떤 옷 입었지?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 근데 형이 오늘도 되게 약간 he's so handsome. And then I love
2: 몰라라.
1: I love your pronunciation.
2: Oh, thank
1: and
2: you.
1: And I love his voice because 근데 진짜 라디오는 되게 목소리가 I think voice is so important.
2: Wow.
1: 라고 생각하는데 I think his voice is crazy. Super good. Super super nice.
2: 원준.
1: Yeah.
2: There are so many comments right now saying 원준 has a wonderful voice. Do you know that?
1: 제가 또
2: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되면은 그냥 대본 안 보고 우리 그냥 떠들면 될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2: 너무 잘하시네요.
1: 아닙니다.
2: I mean, this man like he's so good at leading this conversation, right? 저는 오늘 옆에서 울랄라만 할게요. Ooh-la-la, ooh-la-la. That's all we're gonna do today. So French, right? French
1: yeah,
2: is the
1: French.
2: Next language that you would love to
1: yeah,
2: learn.
1: Yeah, yeah, yeah.
2: 잘 어울려요.
1: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어떨 때는 한번 Arabic도 한번 배우고 싶었어요.
2: 네. 약간 okay.
1: 그게 제가 그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랍어를 할 때 되게 약간 뭔가 멋있어 보이고 어떻게 신기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저희가 위버스 라이브를 할 때 아랍어 팬들이 이제 코멘트를 남기면은 제가 보면서 조금씩 약간 이런 것도 살짝씩 배워본 것들을 또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어 팬 loves that.
2: When I mentioned that. So when you were communicating with fans in the Arabic background, you were trying to learn the words and everything.
1: Yeah.
2: I mean that appreciation. Really moves the fans,
1: yeah,
2: right? 그게
1: yeah.
2: 또 감동으로 다가가는 거고.
1: 맞습니다.
2: 아, 언어 천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언어 천재.
2: We're a multilingualistic genius today, everybody. 오늘 원주님의 다양한 그 숨겨진 매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사실.
1: 네.
2: 본격적으로 코너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1: 아 좋네요.
2: The scary part here is we didn't even start the official corner.
1: 네.
2: 자, 이렇게 되면은 반도 커버부터 끝날 것 같아서. 바로 한번 뛰어들어가 볼까요, 저희?
1: 좋습니다. 아, 네.
2: At this pace, we're not even going to get into the official corner. So we're going to jump straight into it.
1: 아, 예,
2: 자,
1: 예.
2: 원주님.
1: 네.
2: 방송을 좀 많이 했잖아요.
1: 맞습니다.
2: He's a veteran star. He's been on many, many different shows growing up. So for him, like being on radio show, talking about his life itself should be an easy peasy task. But 이렇게까지 개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1: 아, 네.
2: 여기만큼.
1: 어.
2: Today, 앞으로 한 30분 동안 정말 원준님의 삶을 정말 한땀한땀 다 파헤쳐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1: 너무 좋습니다.
2: Okay.
1: 이런 시간 갖고 싶었어요.
2: He really wanted to have some time to talk about his journey, like his life and everything.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right now.
1: Yeah.
2: 자, 오늘 세 장의 개인 사진을 골라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2: You chose three photos to talk about your life. And these are all personal photos.
1: Yeah.
2: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원주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또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2: 네. Ready?
1: Yeah, I'm ready.
2: Okay, starting off with part one of today's corner, the curation, everybody. Here we go.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and 1.
1: 따라란.
2: 따라. 이게 어떤 사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이 사진은 사실 되게 그러니까 무려 7년 전이죠. 거의 7년 전인데.
2: 7 years ago.
1: 제가 데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한 세 달 전이었나? 그때 이제 저희가 자켓 촬영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앨범 자켓 촬영할 때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그때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을 자켓 사진에 써도 되겠다. 저게 자켓 사진은 아니거든요.
2: 그래서
1: kind of like behind photo.
2: Okay.
1: But I love that photo, so that's why I just sent that photo to the archive.
2: Amazing.
1: Yeah, yeah. 근데 정말 저 때는 정말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2: Okay.
1: Yeah.
2: Very, very cool. So this image that we just showed you, everybody, this was his pre-debut album photo shoot. So as they were getting ready for the official debut, this is like 3 months before releasing the song.
1: Yeah, yeah.
2: And he says that this is a behind-the-scenes cut, but he thought this could be used as an official photo because he loves it so very much. 아니, 근데 눈빛 자체가... 이미 그 몰입도가
1: 네.
2: 굉장해요. 데뷔 전인데도 불구하고. even prior to debuting, 네. like look at that gaze. so sexy, isn't it?
1: Oh.
2: 자, 원주, I want to go back to your childhood.
1: Yeah.
2: 어릴 때로 돌아가 보고 싶은데
1: 네.
2: 언제부터 연습 생활하신 거예요? Like since when did you start your trainee life?
1: 그게 when 네. I was 17 years old.
2: 17.
1: Yeah. At this time, I really got interested about dancing and singing. Especially dancing.
2: Okay.
1: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 춤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때 연습생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춤을 출 때 너무 그 희열이 너무 좋더라고요. I feel passion about
2: okay.
1: that. 그래서 너무 약간 enthusiastic 돼가지고 집에서 새벽 3시에 막 3 a.m.에 I went to parking lot.
2: Like, okay.
1: Yeah.
2: Just to dance. Our,
1: yeah, yeah, yeah. And then I just bring my speaker to there, and then like for 처음에는 그 저희 또 그 경호 뭐 경비원,
2: the security.
1: 네, security 님께서 오셔가지고 아, 저 스피커는 이렇게 소리 때문에 좀 조심해라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에어팟을 끼고 그때 정말 한여름에도 땀을 흘려가면서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2: 그만큼 춤을 좋아했다.
1: 네, 너무 진심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연습생을 할 때도 우리 제가 너무 꿈꾸던 멤버들과 이제 함께 또 춤을 맞추던 게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되게 열심히 다 한 것 같아요.
2: He says his passion was mainly in dancing. Of course, he enjoyed singing too, but he was so passionate about dancing that at like 3 a.m. he would just go downstairs to a parking lot in his apartment to dance with a speaker. But then security will come over and say it's too late to play the speakers. He puts on earbuds to dance and do all that, sweating like midsummer. Later on, being able to work in choreographies with his members and all, he says he felt so grateful to be able to do that.
1: Right.
2: 그냥 하이틴 드라마인데요. It's like a drama, right? 옛날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제가 기억하기엔 케이윌 선배님이 옛날에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서 뭐 다리 밑에 이런 데 가서 혼자 노래 부르셨다고 새벽에 약간 그런
1: 그러고요. Kinds of similar. Yeah.
2: Exactly. Kay Will also said he was practicing singing under the bridge because he had nowhere to sing at the time. 근데 그만큼 그 넘쳐나는 열정을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거죠, 다들.
1: Yeah.
2: You did not know what to do with that overflowing
1: right,
2: passion.
1: Right. I can handle it.
2: 이 어마무시한 열정이 부모님께 큰 못이었다고 들었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아, 또 네. 아, 근데 진짜 사실 그게 제가 그럴 때 그때는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약간 이제 교수님이셨거든요.
2: I've heard.
1: 예, 그래가지고 되게 처음에는 사실 조금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많이 설득을 했죠. 그만큼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I study hard 그리고 춤도 되게 열심히 추고 그리고 학교나 저희 뭐 스쿨 페스티벌 같은 거 있으면 거기 항상 열심히 나 혼자라도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Okay, so saying Milo has overflowing passion was quite of a, I would say, not the most pleasant thing for his parents because at the time. And still, his parents, both of them are professors, everybody. Yeah. Professors, meaning they really wanted him to pursue academics because he was an ace student. 공부도 엄청 잘했다며.
1: 아,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2: 엄청 잘했다며, 공부를. 아, 그거를 들었어요, 저희가. 아, and that's why he had to make promise to his parents saying, you know what, I will catch two birds. For sure. I'll make sure to get my studying done and also follow my passion for music and dancing. 이때의 에피소드가 너무 궁금해요.
1: 아, 제가
2: 이 뭔가 협상이라 해야 되나 부모님과. Was there some sort of like a negotiation with your parents?
1: 맞습니다. 이게 되게 정말 조금 긴 얘기긴 한데 좀 이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때 아마 제가 그러면 공부로 프루브를 하겠다.
2: Oh, I'll prove my academics.
1: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그러면 제가 전교 10등 안에 들겠습니다.
2: Oh, top 10?
1: 네.
2: Top 10?
1: 네, top 10.
2: Middle school, high school?
1: High school.
2: High school.
1: Yeah. 그래서 제가 그때 전교 10등 안에 들면 오디션도 보게 해주고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성적이 제가 전교 9등을 딱 찍고 그때부터 이제 또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원 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Amazing. The deal was I'll prove it to you.

0: to the parents saying, I'll make it to top 10 in school, and then you'll let me do whatever I want to do.
1: Yeah,
0: he studied so hard, and guess what, everyone? Top 9.
1: Top 9.
0: Top 9.
1: Yeah.
0: 또, 그만큼.
1: 맞습니다. 또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아마 보고 계실 거거든요.
0: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His parents are watching the show, probably.
1: 네, 아유.
0: 너무나도 훌륭한 아드님이십니다. 네, 아, what a fantastic individual indeed. 자,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1: 맞습니다.
0: 막 이제 하고 해서 방송계에 발을 디디게 된 건요, 그러면.
1: 아.
0: What was that process like getting into the entertainment business?
1: 사실 저는 그러니까 방송에는 처음에 제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네. 나가게 됐었어요. 그 프로듀스 X101이라는 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아~ 연습생일 때 아직 데뷔하기 전에
0: 네.
1: 그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었는데 그땐 제가 되게 어렸었거든요. 일단 I was so young.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nervous 하는 것도 엄청 많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거를 되게 많이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어, 너무 베이비가 막 약간 그래서 한번 되게 유명한 그 짤이 있었어요. 약간 밈이 있었는데 제가 막 그때 순위 발표식이 있었는데 그때 44등을 했어요.
0: 네.
1: 근데 44등을 했는데 막 울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동욱 대표님께서 아,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 그래 물 좀 마셔 이랬었던 게 한번 조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핑크 머리였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너무 귀엽다 이런 말을 좀 들었었는데 예. 네. 그때가 아마 처음 제가 방송에 나갔었던
0: 오케이. 네. 그때 처음으로 대중에게 원준이라는 네. 이름과 얼굴을 인식시킨
1: 맞습니다.
0: 순간이었군요.
1: 맞습니다.
0: Oh, interesting. Okay. So he became a trainee later on, and the first time he was able to promote himself to the public was when he was taking part in Produce X 101, yeah. everybody. At the time, many people loved him because he was so cute and innocent and naive at the time. He reached top 44, and he was crying so much out of happiness. And the host of the show, Lee Dong-woo, came over, patting him, saying, drink some water and all that. That went viral, and he gained so much fans. And tha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him to promote himself, he says. Wonderful. 근데 그냥 진짜로 약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기 도깨비 같은 느낌도 있다고.
1: 아, 네.
0: Baby goblin 네, 뭔가 네, 네. 그 펫스러운 사랑스러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애완 사랑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게 사실은 무시 못하거든요.
1: 네.
0: 그게 그 속된 말로 덕후 몰이상이라고.
1: 아, 네, 약간 입덕상
0: 그쵸,
1: 느낌.
0: 그렇죠, 완전히.
1: 아, 감사합니다.
0: For sure, many people look at him. He's got such an irresistible charm, and many people fall for him. There's no turning back from that, and I must agree for sure.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생 생활도 하셨고,
1: 맞습니다.
0: 프로듀스 시리즈도 나가셨고,
1: 네.
0: 바로 두 번째 사진으로 뛰어들어가 보고 싶은데
1: 아,
0: 이거
1: 네.
0: 제가 좀 놀랐습니다.
1: 아 그래요?
0: He chose that for us. 이게 지금 저는 지금 너무 궁금해요.
1: 아 네. 아.
0: 자 바로 사진 두 번째 파트 가보겠습니다. Part 2 네. of today's interview, everybody. 3, 2, and 1. 뽀로롱. 이게 무엇인가요? What is this? Can you please explain 네. and describe this photo?
1: 아 네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보냈었던 게 이게 아마 제가 제 인생의 되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제가 본의 아니라는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에
0: 네.
1: 나왔었었는데 제가 After I debuted 하고 바로 거의 제가 바로 또 나가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EBS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0: 네.
1: 그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0: 오, 먼저?
1: 네, 먼저 이제 오디션 제의를 해주셨었는데 그리고 오디션을 한 세 번 정도 갔었었는데
0: 네.
1: 그리고 저는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되게 본의 아니를 하면은 되게 나한테도 뭔가 좋은 커리어가 될 것 같다라는
0: 네.
1: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고 나서 되게 그러니까 PD님들이랑 작가님들이랑도 요새도 아직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저를 왜 뽑으셨나요? 근데 아 근데 딱 봐도 본이었다. 그러니까 오디션을 사실 더 안 보고 싶었는데 그냥 딱 본이었는데
0: 그냥 딱 보자마자
1: 네.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이제 또 연기하는 것도 보고 싶었고 그리고 대본을 어떻게 숙지를 하는 건지도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저들을 생각하면 저의 간절함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똑같은 대본을 제가 밤을 새가면서 막 보면서 오디션 준비를 했었거든요.
0: Oh, 네. Interesting. Okay, so this show, everyone, I'm going to show you the poster one more time. 3, 2, 1. There it is. Oh, I'm so sorry about that.

0: to an extent where, you know, when he got the position, he received all these scripts and endless nights of rehearsing, going through all these simulations and everything, preparing himself for this. Yeah. And this was such a lovely opportunity for him. He says he got it after 3 auditions.
1: Yeah, right.
0: 이 갑자기 그 사실은 진짜 대표 방송이잖아요.
1: 아, 네.
0: 그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It's one of the biggest kids show out
1: 그죠.
0: there.
1: Keys president's feeling이죠.
0: Exactly. 네. It's like children's president.
1: 네.
0: 압박감이 좀 있지 않아요? What's it like? Isn't there like a sense of responsibility or pressure?
1: Yeah, exactly. I 근데 진짜 제가 근데 그때 워낙 이 본의 아니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저 유명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방송이거든요. 네. 항상 생방송인데 또 이제 심지어 예를 들어 이제 프롬프터 같은 게 없어요.
0: 오.
1: 근데 그러니까 대본 분량이 한 60페이지? 적으면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0: 60페이지 words.
1: Yeah, yeah.
0: 40, no prompter.
1: Yeah, no prompter. And then 40페이지 to 60페이지 okay. 정도 되는 그 제가 그래서 항상 이거를 그때 저희가 그때 리허설 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0: 네.
1: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그리고 생방송 이렇게 하는데 제가 wow. 항상 안 까먹고 싶어서 네. 제가 이거를 항상 달고 다녔었어요.
0: 아, 몸에?
1: 네네네. 항상 옆에 보고 그때 이제 혼자 다니면서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뭐였지? 하면 다시 보고 이거였지. 와. 왜냐면 그게 확실히 긴장을 하면은 제가 한 번은 또 이제 재밌었던 또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되게 딱 중앙에 나와서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반으로 갈라서 그래서 갈라쇼라는 거였어요.
0: Okay.
1: 근데 이제 거기서 딱 그 갈라져 있는 데서 중앙에 딱 나와서 핀 조명 딱 받고 거기서 주장을 딱 하는
0: 네.
1: 되게 길게 거의 독백을 하는
0: okay.
1: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와 그때 그게 첫 방송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나갔을 때 제가 싹 까먹어버린 거예요. I forgot everything.
0: 아, 그쵸. 긴장했을 텐데.
1: 네, 너무 긴장해서 근데 심지어 그때 코로나가 되게 심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피디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그 눈빛에서 피디님들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신데 다 보이더라고요. 그 네.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 근데 어떻게 그때 또 그때 당시 한이였던 지금은 또 이제 트리플스 채연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채연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약간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 옆에서?
1: 좀 순발력 있게 되게
0: 와우.
1: 너무 정말 주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베테랑 좀 개그맨 분들 뭐 코미디언 분들도 그쵸. 그렇고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빠르게 임프루브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0: 와, 지금 그 1인칭으로 상상을 좀 해봤는데
1: 네.
0: 와 살 떨리네요.
1: 살 떨려요.
0: 이게 첫 방이었다.
1: 네, 첫 방이었는데.
0: 와우. 네.
1: 근데 그때가 사실 그 월화수목금 다 에브리데이 하는 또 방송이다 보니까 그 코너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0: goodness.
1: 기억합니다. 그게 갈라쇼였거든요. 알성나 갈라쇼 이거였는데.
0: 콜.
1: 네, 갈팡질팡. 네. 이게 갈팡질팡 갈라쇼라는 이제 그런 네, 주제였어요.
0: Amazing.
1: 그 제가 네. 그때 딱 기억나는 게 핀종이 딱 떨어지고 자, 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했는지 그때 딱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러면서 되게 약간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참 정말
0: 옆에서 그랬던 거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1: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 근데 또 또 형이 살 떨린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말.
0: 대단합니다. 네. 이런 에피소드 어디 있었나요 저희가 이런 길을 통해 쓰는 거죠. What a 네. story. So first appearance on the show, Pony Honey, everybody. 네. There's this one corner where it's called Gala Show, meaning you have to stand right in the middle of this or that kind of event corner with the spotlight. And when the spotlight hits you, you have to bring out your argument and describe your opinions. And this is when he has like a long script of a monologue. But first episode, he went blank. His mind went blank. He can't remember anything. He saw the producers and the writers, their eyes were shaking, and he's just like, I am in big trouble. But suddenly, his partner host, that is Chen of Triple S she suddenly came in saying, wasn't this the opinion that you were going for on live set? And that's why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is difficulty at the time. And just by listening to the story, I'm getting chills.
1: Yeah.
0: Wow,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근데 그때 또 제가 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I improve my like memorize or 뭐 스피킹 제가

0: 그 본의 아니 하기 전에는 되게 my personality, my actual MBTI is kind of I.
1: Oh, I was so introvert.
0: Yeah. 그랬는데 되게 제가 이 본의 아니를 하면서 제 my personality가 changed so much. I think to E
1: to an extrovert.
0: Yeah. 그렇게 된 거.
1: Interesting. Okay. I always think that being a professional means being able to overcome unforeseen. Troubles and mistakes and errors.
0: Yeah.
1: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프로를 만드는 건데
0: 맞아요.
1: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숙지할
0: 네.
1: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0: 네.
1: 그보다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사실 방송하면서 대본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0: 맞아요.
1: 대단합니다.
0: 네.
1: 대단합니다. 준비된 방송인입니다. 준비된 뮤지션이자 everybody. All the producers 네. tuning into our show. 이 쇼 보고 계시는 프로듀서님들 준비된 네. 아티스트이니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0: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1: He's a very well prepared professional host and an entertainer. Make sure to reach out to him everybody. Sounds cool, sounds cool. 자, LST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0: 어, 네.
1: I want to talk about your group at last.
0: Yeah.
1: First of all, wonderful team.
0: Yeah.
1: Great music.
0: 맞습니다.
1: Great performance.
0: Yeah.
1: And overall, great vibe.
0: 예.
1: 그 팀에서 원주님이 맡은 파트가 뭐예요? What's your part in the team at last?
0: 아, 사실 또 이제 아마 또 놀라실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메인 래퍼.
1: 메인 래퍼.
0: Yeah. I'm main rapper. So,
1: main rapper.
0: Yeah. 근데 그리고 또 에너자이저.
1: 어.
0: 에너지 약간 그런 것도 되게 맡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엘라스트에서는 그래서 항상 저희가 when we have a practice something like I'm one of the like energy like give energy
1: okay.
0: like 그래서 항상 mood maker 같은
1: you're the vitamin
0: yeah
1: okay, you're the vitamin C
0: 예 그 약간 그래서 항상 연습 분위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방송을 나가거나 해도 약간 제가 또 말을 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웃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재밌는 그런 바이브를 되게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도 엘라스트 내에서 약간 조금 개그맨? 엘라스트의 개그맨 같은 느낌도 좀 약간 예, 그런 역할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He is the comedian of the team.
0: Yeah.
1: Always in charge of bringing up the tension and bringing up the energy within the team. And even in my memory, when I was interviewing Elastu, I remember you being very energetic at the time.
0: I remembered it.
1: Of course I remember that. Of course I do. And yeah, I'm just very happy to be having him in the studio with us once again. 그리고 yeah. 오늘 이렇게 또 1대1을 만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0: 진짜 너무 좋네요.
1: This interview so far, very, very much. 근데 그 정말 숙련된 엔터테이너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그 대본을 싹 피해 가셨어요.
0: 아 그래요?
1: 자 애교 담당이라고.
0: 아 그거를 또 이제.
1: He's very much of an experienced entertainer because in the script it says he's in charge of 애교.
0: Yeah.
1: 이거 진짜예요, 근데?
0: 네. Because I'm youngest.
1: Oh,
0: in
1: you're the 막내.
0: Yeah, I'm 막내.
1: 아, 막내의 숙련이죠.
0: Yeah, 그리고 제가 사실 또 아까 뭐 또 약간 입덕, 약간 덕후머리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아기 도깨비를 또 맡고 있는 만큼 조금 애기미가 베이비 페이스가 사실 엘라스트에서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I kind of agree. I agree.
0: 왜냐면 다 이제 형들도 저랑 동갑인 친구들도 되게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전 약간 말랑말랑하게 못지못지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약간 조금 애교를 되게 많이 또 예, 맡고 있었죠.
1: 자 시그니처 네. 애교 표정 하나 있어요?
0: 아~
1: 혹시 is there like a cute? 그러니까 아주 오글거리는 거 안 해도 돼요. 약간
0: 네.
1: 그 청취해주고 계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약간 이거 네. 스틸 캡처 하면 딱 좋을 만한 페이스.
0: 어, 네.
1: 뭐 섹시해도 상관없고 어른미도 상관없어요.
0: 아.
1: If you can show us that like charm of yours
0: 네.
1: through facial expression, it could be cute, it could be sexy, it could be super cool.
0: Okay.
1: Whichever is fine. 하나 한번 가보실까요?
0: 네. 그러면은 또 네. 하나 둘 셋 해주시면
1: 오케이, 해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One, a two, a three. born to be idol. Born to be idol.
0: 와우. 네.
1: 아, 원주님. 그 이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따가 본격적으로 사진 내 거 찍는 게 있거든요.
0: 아, 네. 또 들었습니다.
1: 그거 워밍업으로 생각.
0: 네.
1: 와우. That was 자, 오늘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네. 아, 너무 좋네요.
1: That's fantastic. Fantastic. Okay. Our listeners are loving it right now. 지금 스테피님께서 이거 보려고 오늘 방송 들어왔다고. See, I came into the show just for this right now. 자, OZZ님께서 아, 약하다. 아라고 하셨네요. 제가 that was a bit too weak.
0: 약하다.
1: 이따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We have an official facial expression corner coming up later on. So hang in there, everybody. Hang in there.
0: 네.
1: 자, 좋아. 힘드시죠?
0: 네, 아니. 애교 한번 하니까 살짝 조금 식은땀이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1: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흘렀어요.
0: 그러게요.
1: Time
0: 벌써
1: has already passed and we only have like 10 minutes left. 네. 자, 마지막 사진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네.
1: We're gonna jump straight into part 3 of today's interview, everybody. 준비되셨을까요?
0: 네, 됐습니다.
1: Okay, very cool photo, very cool. 3, 2, and 1. 뽀로로.
0: 와우.
1: 와. 이거는 더 이상 네. 막내가 아니죠.
0: 아, 네.
1: 어른입니다, 어른. I see it all full grown up. 원준, no longer a 막내 member.
0: 네, 사실 저 사진이 제일 최근에 이제 발매했었던 테임이라는 네. 이제 앨범 했을 때 또 자켓 이제 그 컨셉 포토거든요.
1: 네.
0: 근데 저 사진이 되게 저는 또 저의 약간 그래도 조금 약간 어른미 같은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제가 그리고 사실 외널사 혹시 아세요?
1: 알죠.
0: 네, 제가 사실은 외널사거든요. 그래서
1: 외널사.
0: 근데 원래는 외널사인데 제가 왜 왼쪽 얼굴을 좋아하냐면 my left side face is kind of cute.
1: 네, 그래서 약간
0: 이 이 귀여운 게 저도 그러니까 저도 아 이게 사실 제가 저 자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왜냐면 아니 이게 사실 또 이제 I'm already 7 years old so like
1: yeah, true,
0: I know
1: true.
0: myself but 그래서 여기 왼쪽 얼굴은 사실 조금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얼굴 그 귀여운 얼굴을 살짝 좋아하는데
1: okay.
0: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오른쪽 얼굴이거든요.
1: 네, 오른쪽 얼굴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오른쪽 얼굴은 살짝 조금 차가운 느낌이
1: 그러네요.
0: 네,
1: 도도함이 살아있네요, 사실은. 네.
0: 그래가지고 저렇게 제가 오른쪽 얼굴을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컨셉 포토는 없었거든요,
1: 아,
0: 제
1: 그렇구나.
0: 생각에.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번이 되게 처음이었는데 되게 나쁘지 않게, 네, not bad. 여기 실제로 보여드리면 약간 조금
1: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네네. 인상이 달라지네. 네,
0: 약간 이런 느낌 있는데
1: 오케이.
0: 여긴 조금 귀엽고
1: 그러네요. 확 달라. 왼쪽은 확실히 아기도깨비. 확실히. I can definitely see the baby goblin on the left side of his face.
0: 네.
1: And on the right it's much cooler, much more mature. And that's why the image that we just showed you everyone, that's the latest photo shoot that they had. And for this specific photo, Wonjun was able to use his right side.
0: Yeah.
1: When he considers his left side the better side.
0: Yeah.
1: When in fact, I honestly think they're both amazing.
0: Yeah.
1: Totally different charms.
0: How about you?
1: 전 뒤가 좋아요. 뒤가. I like the back of my head.
0: Hey,
1: yeah, that's my better side.
0: 비주얼이시잖아요.
1: 아유, 저는 혼자 하는 뮤지션이라 비주얼 멤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0: 다 하시는 거죠, 다.
1: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But on the left, there's a cute side. On the right, that is the cooler side.
0: Yeah, yeah, yeah.
1: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정말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연기를 하시잖아요.
0: 아, 연기. 네.
1: He's a very talented actor. 자, 배우는 다양한 얼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다들. They do say when you want to have a career in acting, you need a better. I mean, you need like multiple sides that you can use on your face.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연기 한 작품이 아니던데요.
0: 아, 제가
1: 벌써
0: 사실 제가 처음 드라마를 이제 찍었을 때는 at that time was like 2022. 그때 제가 at the time I was 21.
1: Yeah.
0: My age is 21. 그리고 그게 제 첫 작품이었고, 근데 제가 뭐 주인공으로 들어온 건 I'm not main character, but 그래도 옆에서 약간 조연으로 되게 잘 나왔었던 작품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1: 작품 이름이 뭐였죠 그때가?
0: 성스러운 아이돌입니다.
1: 성스러운 아이돌.
0: 네, 성스러운
1: okay.
0: 아이돌. 그 TVN 작품이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얘다 하셨다고
1: 아니,
0: 했었던 이유가
1: 그렇게 픽이 되네.
0: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오디션 봤을 때 그 눈빛이 확 달라지는 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가 연기를 시작할 때 확 달라지는 게 조금 그래서 픽을 했었던 메인 이유였다.
1: Interesting. Okay, so his debut, acting debut, everyone, was back in 2022 through a drama called 성스러운 아이돌 that
0: 네.
1: probably is like divine idol, I guess.
0: Yeah.
1: At the time, he was a side character in the drama. But guess what? The producer also chose him because when he saw him auditioning, he saw so much potential in the eye gaze, yeah. saying his character was flipping from every second.
0: 네, 맞습니다.
1: 명대사 기억나는 거 있어요? Is there like a line that you remember?
0: 아,
1: 혹시?
0: 그때 제가
1: 자 오늘 뮤지션 원준도 커버했고 본이 원준도 커버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연기자 원준을 한번 커버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0: 그러면은 네. 제가 사실 그때의 대사 말고 네.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드라마 나온 게 하나가 네. 있거든요. 그때 웹 드라마인데
1: 구동연애.
0: 네, 구동연애라는 네. 드라마에 저희 엘링들께서 또 우리 저희 멤버들 네.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대사를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그게 아마 아, 제가 봤는데도 살짝 조금 저는 제가 연기하는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멜로 영화 약간 조금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로맨틱한 대사를 네. 할 때는 약간 좀 제가 봐도 오글거리더라고요. 네. Kind of cringy였는데 okay.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너무 좋아하시고 멤버들도 엄청 그냥 놀리더라고요. 근데 좋아해서 놀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빠르게 한번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1: 자, 로맨스인 거죠 지금.
0: 네네네.
1: Okay, so everybody, here's an example of this mega line and this latest drama that he appeared on, 네. and it's a romance-based line.
0: 맞습니다.
1: And his members and the fans love it. So, exclusively here at the archive, 원준. Take it away.
0: 그 유한 형 다음엔 셋 말고 우리 둘이 같이 봐요. 그럼 가볼게요.
1: Lovely, lovely. 오, 아 이게 잘하네 진짜.
0: 아니면
1: 잘하네. 아니 진짜 아 진짜 무슨 대학교 후배 같아요. 진짜로 that brought like a college junior vibe, 아, right? 네. 자 난리 났습니다 댓글창 지금. 아, People going crazy on the 네, live chat saying, 아, yeah, 저요, that's me, that's me, that's me. 아 유닛께서 방금 셋 말고 둘이서 보자 해주시는데 네, 네.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Amazing, everybody. That is Wonjun as an actor. You gotta go watch his dramas. 꼭 가서 yeah. 원준이 명성들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0: 네.
1: 앞으로가 진짜 창창합니다 지금.
0: 아 열심히 해야죠.
1: 그 끼가 넘쳐서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I can tell that he has so much talent 네. and so much charm inside of him that he cannot even control. 나중에 할리우드 가가지고
0: 오.
1: 또 울랄라 한번 해보시고
0: 울랄라 같이 가시죠 그럼 같이 가서
1: 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0: 아유,
1: you 어떻게, must not forget us.
0: 어떻게 인정 okay? 어떻게 했습니까?
1: Okay, amazing. 자 오늘 저희가 원주님께 정말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린 것 같아서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자 벌써 마무리를 지은 시간인데 네.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0: 아 네네
1: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요즘에 유행하는 4컷 포토가
0: 있잖아요 아 네네네
1: You know nowadays there is this one trending thing called 4컷 photo booth
0: yep.
1: 저희 아카이브에도 그 마음껏 끼를 발산하시라고 준비된 코너가 있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1: 지금 저희 PD님 여기 서 계시죠
0: 아 네
1: 선생님께서 이제 이 카메라를 잘 맞춰서
0: 네.
1: 지금 네 장의 사진을 남기게 될 텐데요.
0: 오, 네.
1: 20초 코너입니다.
0: It's
1: gonna be 20-second corner.
0: Yeah.
1: 제가 3, 2, 1 찰칵, 3, 2, 1 찰칵 이렇게 네 장을 찍을 건데 편하게 네. 원하는 표정을 예쁘게 담아주시면 돼요.
0: 오케이 오케이.
1: 그럼 나중에
0: 아, 그럼 저 혼자 하는 건가요?
1: 혼자죠.
0: 아.
1: 원하시면 제 뒤통수를 빌려드릴 수 있어요. Is it, only, is it only me? Of course, it's only
0: 네.
1: you.
0: 아, 좋습니다, 미영원.
1: 자, 그러면 자 준비됐어요?
0: 네.
1: Alright, 그 ready. 마이크를 살짝만 앞으로 밀어주고 yeah.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20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3, 2, 1 갑니다. 3, 2, and 1. 자, 두 번째 갑니다. 3, 2, 1. 아, 주저 마세요. 3, 2, 1. 자, 마지막 하나 갑니다. 3, 2, 1. Yeah, there it is.
0: 빠바밤 너무
1: 빠바밤. Wow, I give 10 out of 10.
0: Oh, really?
1: 10 out of 10.
0: Oh my god, thank you.
1: 아니 근데 진짜 그 진짜 그 한 번 입덕하면 못 헤어나올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보는데 막 괜히 너무 좋네요. It's fun, it's fun. I think I'm also diving deep into his charm, indeed.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너무 귀엽다고.
0: 네.
1: 아 유닛께서 윙크요라고 하셨는데 윙크가 들어갔나요 한 번?
0: 네.
1: Okay, wink was right there, so don't worry about that. 자 좋습니다. 시간 진짜 많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인데.
0: 아 네. 벌써.
1: 오늘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아 오늘 너무 그러니까 진짜 사실 저는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hanks for inviting me. It was so honor. And then
1: pleasure.
0: Yeah, 그리고 it's been a while. Like when I came here for alone, like 그 라디오 하러 왔을 때 처음 그때 또 되게 아리랑에 대한 약간 그게 있어요. 뭔가. 약간 그리움이 있었었는데 또 오늘 우리 요한이 형 덕분에 아리랑 또 라디오 같이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렇게 꼭 불러주시면 제가 금방 달려와서 또 저의 끼를 네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도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면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Sounds good. He was saying he had so much fun here at Arirang today because he was a regular guest a long time ago here at Arirang. Yeah. He always had this longing to get back to Arirang and he feels so great to be able to be here with us today. He says if there's any other further opportunities for him to come and help us out, please invite him. 저희도 언제든 염치 없이 부르겠습니다. We're also going to be asking you when, whenever. 이거 저희 녹화돼 있습니다.
0: 아, 네네네.
1: We're already recorded, so there's no escaping from this. 자, 진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0: 네네.
1: 오늘 팬분들께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0: 와, 네.
1: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빠르게 답변 한번 가볼까요?
0: 네, 알겠습니다.
1: One last corner. So many questions came in from the fans. He's gonna choose one and then answer it right away.
0: 그러면은 제가 이제 네. 또 곧 있으면 이제 또 구동연의 시즌 2가 나오는데요. 네. 제가 남자 주인공으로 메인 캐릭터로 들어간 게 있는데 여기 질문을 보니까. 원준이 구동연의 2 곧 공개되는데 기대해도 좋은 포인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일단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마 제가 또 남자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약간 제가 되게 귀여운 남자친구라고 해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약간 귀여운 뭐라고 해야 될까 저의 귀여움을 그러니까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되게 그 좀 설렐 수 있게 그 연기를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OST도 불렀었는데 제가 구동연의 시즌 1에 이제 OST를 두 곡 정도 불렀는데 시즌 2에도 저 OST 부른 거 많이 나올 테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땀이 정말 많은데 근데 여름에 되게 열심히 찍었으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mazing. So that was the last corner for him to choose out a question. It was from 111XZZZ saying 구독연애 subscription romance 2 is coming up soon. Is there something that you can look forward to? 원준 here is the main cast, everyone. Main cast and he really poured in his heart to bring out that cute character charm. So come over and check out the drama, of course, and of course, talking about OST soundtracks to everybody, a lot in store. You gotta come over and support 원준. 자, 원준이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직접 골라주신 수고했어 네. 오늘도입니다. 네. Cheer up by 옥달.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원준이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0: 아, 형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We'll look forward to all of your upcoming promotions. Letting you off with the final tune, Cheer up, 수고했어 오늘도 by 옥달. The archive of the show made by producer 강민웅, writer A-John, your DJ Yohan Lee. And today, we were paired by this lovely, lovely, lovely talent, 원준 of LS, everybody. 청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We'll see you tomorrow, 4 PM, KST, 1, 2, 3, 하면 카메라 보면 빠이빠이 할까요?
0: 네.
1: 1, 2, 3, bye-bye!

이안을게 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난 그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밖엔 살아갈 수 없어. 너만을 기다리며 멈출 수 없어. 널 찾아 헤매며.

0: 곱쥬 허멍 제일 뻔존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금물 험보시었네멍 영강 정강 경어영 영업센 고라주난 고갤 그닥거리멍 식은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쓰뜨리시는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저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은글건디 나도 손은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별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애기 맹생이들 올레질 걷는 외방 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 온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용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
1: You're back. So that was Morin Kuram Shinya Jeju Language Edition, where you get to learn Jeju language. So let's get it started. So we are back with our poem, Tourist, 귀경꾼. So last week, our traveler was so delighted and touched by the locals' hospitality, right? And today, we finally hear a little more from the traveler. So today's Jeju phrase is 제주의 맑은 공기도 공걸로 들이쉬는디 물맛도 더우다. Again, 제주의 맑은 공기도 공걸로 들이싸는디 물맛도 더우다. Okay, this one is a little long. Sorry about that, because of our extra holiday, I guess. But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yeah, through this poem, so let's just keep moving. All right, so it means in Jeju, yeah, even the clean water or a clean air is free to breathe. And even the water tastes so sweet. So let's break it down. 제주의, Jeju, you know Jeju, right? 제주의 맑은 공기도. Even Jeju's clean air, right? 공기 air. 공걸로, for free, 들이쉬는디. I'm breathing in it. Enjoying it, 물맛도, even the water tastes, 더우다, sweet, delicious. Again, in Jeju, even the clean air is free to breathe, and even the water tastes so sweet, so delicious. Oh my god, I love this line because the traveler is appreciating something so simple like the air and the water. Yeah, that's what we all need in life, right? Sometimes, you know, that's what traveling is all about. Like you arrive somewhere new, like take a deep breath and have a sip of water, yeah, clean water in the local water. And even the simplest thing, you know, something somehow feels so special. Okay, so that was the phrase 제주의 맑은 공기도 공걸로 들이쉬는디 물맛도 더우다. A long one today, but we did it. All right, so time to move on to another song break and come right back to wrap up our first part. The first song, Flower by Uban, followed by Take Me to You by GOT7, and the last one,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by 경서예지 and 전건호.

0: 휴먼 서브 제주. We are finally back with Humans of Jeju. So now you're here, we are with a new guest who lives on Jeju and doing something about Jeju. So I'll just ask her her introduction of herself first.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신천리에서 로컬 농산물로 잼을 만들고 있는 냠냠 제주 대표 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Hello. Yeah, welcome back.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yeah, she said, I'm 강은영, a founder of 냠냠 제주, but in Jeju, in Korean, 냠냠 제주, right? So we make jams using local produce here in 신촌리 village on Jeju. Okay, so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저도요.
0: 맛있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네. Okay, so could you tell us what you're working on at 냠냠 제주 in these days? 요즘 냠냠 제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2: 냠냠 제주는 하는 일이 거의 매번 비슷해요. 1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귤을 손질하고 네. 썰고 끓여서 잼을 만들고 있어요. 여름에는 시즌이 토마토가 나오는 시즌이라 매콤한 토마토 잼을 만들고 있어요. 토마토를 열심히 손질해서. 오. 그리고 이제 8월 말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럼 청귤을 따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청귤을 따야 되기 때문에 가끔 귤밭에 가서 얼마나 자랐나. 네. 이렇게
0: 보기도 하고
2: 네,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근데 토마토 잼은 매운 토마토가 있는 건 아니죠?
2: 예.
0: 아, 거의, 맵게
2: 네, 토마토. 네, 뭔가를 넣어요.
0: 아, okay, okay. So, 냠냠 제주 has been doing like pretty much the same thing for the past 10 years, yeah, decade. Every day we prepare and slice tangerines, cook them down, and make jam. Yeah, that's what we do. Summer is also the season for tomato. So we make spicy tomato jam, and we are really, really busy preparing tomatoes too. So since green tangerine season is really coming up and at the end of August, yeah, I sometimes visit there, just roaming around and see how they're growing. Okay, so first thing first, I'd love to ask this question first. How did you come, first come to Jeju? 제주에는 어떻게 처음 오게 되셨나요?
2: 저는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틈틈이 세계 여러 곳을 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왠지 저에게는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년 귤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역시 그 결정이 맞았구나. 아름답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삶의 본질을 가까이 하고 있는 듯한 안정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온 게 저한테는 새로운 변화가 되어지게 됐어요.
0: 진짜 제주랑 뭔가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차분하시고.
2: 네.
0: So I used to work as a designer in Seoul for a long time, and I traveled around the world whenever I had time. And those trips actually made me realize I wanted to live closer to nature. Watching the tangerine trees like grow year after year is so beautiful. It's really hard to explain, but yeah, being close to nature actually gives me a sense of stability, and I am I'm really close to what really, really matters in my life. So moving to Jeju also brought a like whole new change into my life. Okay, so let's jump right into talking about jam, right? So what inspired you to start making jams with Jeju grown ingredients?
3: 제주 농산물로만 이제 잼을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2: 네. 저는 요리를 사실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음식 사진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주에 오니까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고 로컬 재료도 많은데 이거 가져다가 요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는 좀 블로그가 좀 유행을 했어가지고 네. 요리에 도전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업데이트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0: 그래요?
2: 네, 그래서 그 요리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맛있잖아. 이거 팔아볼까 할 때가 있잖아요.
0: 그죠, 있죠.
2: 네. 그때 이제 제주에 기회가 온 거예요. 프리마켓이라는 게 생기고 맞아. 막 하니까 네 우리 팔아볼까?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아직 용감할 때라서.
3: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2: 10년 전이요.
3: 10년 전? 네네. 2016년?
2: 네네네. 그때 이제 직접 만든 당근 마멀레이드. 그때 네 그거를 프리마켓에서 팔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남남제주가 시작됐어요.
3: 그러니까요. 억지스러운 네. 게 없다니까요. 뭐든.
0: So I wasn't very good at cooking though, but I really, really loved like food photography. Yeah, she's a designer. So when I moved to Jeju, I suddenly had a lot of free time. So I started like cooking with local ingredients, taking photos and posting them on my blog because that was a time blog was really popular in Korea. But you know, but surprisingly, a lot of people like started really following me and following my blog. So sometimes when you cook something, you think, wow, this is really good. I could sell this. This is how I thought, and I had plenty of time and was so brave enough to give it a try. So I started like selling my homemade carrot marmalade at local flea market. And that's how Yum Yum Jeju began.
3: 지금 청취자분 중 한 분이 염염 제주 is so good. That's really delicious.
2: 감사합니다.
0: 강물님 감사합니다. Okay, so what was it like when you first like sold your products at flea market?
3: 플리마켓에서 네. 처음 내가 만든 잼을 딱 팔았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2: 처음에 진짜 긴장이 돼서 네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이잖아요. 네. 지금 2026년이니까 네. 2016년이었거든요. 제가 제주에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신난
3: 너무 제주. 순수하다.
2: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주를 여행하는 여행자들도 그때 냠냠제주 잼을 엄청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놀랄 만큼. 그래서 이때 제주도에서 냠냠제주 잼이 좀 많이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판매를 아직 그 매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품을 올려놓고 있는데 막 줄을 서는 거예요.
3: 이미 유명해져서? 블로그로 유명해져서요?
2: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막 줄을 서니까 저희 당황하면서도 너무 고맙고 이래가지고 신나게 이렇게 하면서 냠냠제주를 만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때 외국인 고객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를 지금까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DM도 오고 실제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만약에
3: 외국에서도?
2: 네네네.
3: 잼을 위해서?
2: 네. 대만 어떤 분들은 일부러 해마다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신 어떤 분은 서울에서 있다가 네. 그 제주도로 못 올 것 같으면 네. 택배로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전히 다양한 국가와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에서 냠냠제주 잼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3: 와, 그럼 단골이 10년이 된 거잖아요.
2: 맞아요.
3: 와, 네. 와, 대단한데.
0: So that was exactly 10 years ago. Yeah, like she said, it was in 2016. And at first, I was so nervous. I had just moved to Jeju. But so everything felt new, fresh, and amazing, and exciting. So travelers like visiting Jeju really loved our jams, and Yum Yum Jeju became quite really popular. Sometimes like people would even like line up before our booth opened. And what's more amazing is that some of the customers I met back then still remember us and come back today. Yeah, there are even, you know, there are like customers even like from Taiwan, China, the US, and other countries. And even there was one time like Chinese customer once said because the Chinese customer used to travel 여행을 한
2: yes,
0: 거죠.
2: Yes, 맞아요.
0: Used to, yeah, travel to Seoul, but yeah, he or she, yeah, the traveler really badly wanted to have that jam from Yum Yum Jeju. So, yeah, they asked me to deliver the product as well. Okay, so maybe we can stop at the moment so that we can get questions from our listeners. So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please drop, feel free to drop them. We are going to get into you after we listen to a song.
3: 노래를 듣고 이제 댓글이 달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댓글에 답변도 좀 하면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so we'll be back soon after we listen to Say Yes by Say My Name. Yeah.

0: You're back, and I will say yes by saying my name. Okay, so today we are joined by a founder of Nyam Nyam Jeju local jam brand, Kang Eun-young. Okay, so let's quickly move on to our next question. So what kinds of Jeju grown ingredients do you use to make your products? Nyam Nyam Jeju에서는 어떤 농산물로 그런 잼을 만들고 있나요?
1: 제주 하면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귤이잖아요.
0: Tangerine!
1: 네, 맞아요. 제주는 이제 귤의 섬이라서 감귤, 청귤, 한라봉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가장 많이 팔리고. 그런데 이제 시즌마다 조금 제품이 달라지는데 여름에는 매운 토마토, 겨울에는 또 제주도가 당근이 많이 나요. 당근, 봄에는 제주도 양파가 또 아삭하고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주의 농산물로 약간 낯설지만 그런 걸로 계절 시즌 제품을 또 만들고 있어요.
0: Okay, so Jeju is known for everybody tangerines. So our products are made with mainly tangerines, green tangerines, 청귤 and 한라봉, another like variety of tangerines. So we also make seasonal products as well. Spicy tomato jam in summer. Carrot, yeah, popular in winter. And onion is so crunchy and sweet. So we make onion jam in spring. Okay, so how would you describe Yum Yum Jeju's own style of marmalade? Yeah, what makes so unique? Yum Yum Jeju만의 스타일을 담은 네. 그런 marmalade? 잼은 어떤 네. 제품인가요? 그리고 특징, 네. 대표적인 특징도 말씀해 네. 주세요.
1: 원래 마멀레이드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마말랭이라는 상표를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마말랭이 냠냠제주 상표예요.
0: 그러면 그 네. 이름이 원래 존재했던 거는 아니고 대표님이 네. 만드신 네. 거예요? 네.
1: 마말랭이는 상표예요.
0: 오, 난 있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1: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잼이 좀 이렇게 흐르면서 청키한 스타일 썰어서 만드니까 해서 마멀레이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한국 식품법에 시트러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표기가 안 된대요. 저희 처음에는 그 당근 위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가 마말랭이라는 상표를 만들지 뭐 해가지고 마말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10년이 지났잖아요. 손님들이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말랭이 제주어로 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0: 근데 그렇게 들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곧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잼이 제주도 사투리로 네. 잼이
1: 마말랭.
0: 마말랭. 오케이. 네. 예, 그 제주어 사전에 올라가는 걸로.
1: 네.
0: Okay, so Mamalang is actually a Yum Yum Jeju trademark. Actually, Mamalang comes from a marmalade. So yeah, that's why I wanted to like call them marmalade. But under Korean food regulations, you can't use the name unless the product contains citrus. But we used to make carrot jams mostly, so we couldn't really resist, you know, the jam marmalade couldn't be registered. So we started like calling it mamalang instead. And usually like customers like sometimes ask if a mamalang is the Jeju word for jam. It's not true, but I always say not yet, but I hope it'll be, yeah, maybe someday. Okay, so what do you like look for when choosing ingredients for your products? 제품에 사용할 농산물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네.
1: 처음엔 저희가 당근잼으로 시작을 해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다가 지금은 되도록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오히려 쓰고 있어요. 만들다 보니까 원재료가 좋아야 잼도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좋은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0: 모든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재료. Okay, so at first, like I said, we used to make carrot jams a lot, so that's how we started. So we used to like imperfect produce that couldn't be sold at markets. But these days, we try to use high quality produce whenever possible because the ingredients have to like taste good for the jam to taste much good. Very good. Okay. So working with Jeju grown ingredients must have led to like long relationships with local farmers. So could you please share a memorable story about the people you work with? 제주 농산물을 꾸준히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다 보면 이제 농부들과도 되게 인연을 많이 맺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함께 일하는 농가와의 관계나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1: 네, 농부님들은 저희가 생산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많은 생산자분들을 매일
0: 제주도
1: 네 그렇죠 만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농산물을 이제 공급받는 입장이었거든요. 저희가 사와야 만드니까. 그런데 이제는 생산자분들이 저희에게 본인의 브랜드를 예, OEM이나 프라이빗 브랜드나 이런 거를 위탁하세요. 그래서 당근 농가, 블루베리 농가, 레드향 귤 뭐 이런 농가들에게 그분들의 브랜드로 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멋지죠?
0: 너무 멋있다.
1: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잘 파세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자신만의 잼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 네. 있다면 얌얌재즈로 연락해주세요.
0: 너무 멋있는 괜찮죠? 이 선순환인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0: 그리고 이게 신뢰가 기반이 돼야 맞아요, 또 맞아요. 제품을 문의를 하고 그러는 건데 잘하시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So we call the farmers we work with producers. Nowadays, I meet many Jeju farming producers who really, really care about what they grow and the values behind their work. So at first, we were simply buying produce from them. But now, some producers even ask us to make jams for their own brands. So this is, you know, how it began. Like we currently make jams for carrots, blueberry, redhyang, tangerine farms under their own brand names. And also they sell well. They sell them well. If anyone listening wants to make you know, your own jam, please contact Yum Yum Jeju. Yay! Okay, so how do you usually develop new products? Maybe you can introduce one that has, you know, stayed with you like recently.
2: 그리고 새로운 제품은 어떻게 네. 개발을 하는지 네. 최근 기억에 남는 제품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1: 잼 레시피는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제 로컬 농산물은 그거 제품에 따라서 특징이 조금 달라서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지역마다 농산물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추구하는 맛하고 누가 언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상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약간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맛과 질감을

0: All right, we're back, and that was Sweet Summer Day by Twice. And today we are joined by Ms. Kang Eunyoung, founder of Yum Yum Jeju, a Jeju local jam brand. Okay, so we have a question from K-drama. Do you produce limited special batches with ginseng and ginger? 인삼, 그리고 네. 생강.
1: 네. 저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를 댓글로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0: Okay, so 네. I've never really thought about like making ginseng and ginger jam, but I'm really happy to know there is a like demand of like ginseng and ginger jam like from our listeners. And so K-drum also said there's a jam tea. That I buy all the time. That is lemon with Korean red ginseng. 그 홍삼.
1: 네.
0: 홍삼 레몬 티를 파나 보죠? 신기하네요.
1: 신기하네요.
0: Yeah. Surprising K-drama.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like lemon plus Korean red ginseng together. Yeah, but it's really nice that. I would give a try.
1: 네, 정보를 okay. 주셔서 진짜
0: yeah.
1: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Yeah, like offering an information. And also, Harzerino, did you like turn it in more than a business and a way of living? 이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거 또 삶의 그런 방식에서 방식과 이제
1: 그럼요.
0: 연결이 많이 되어 있나요?
1: 그럼요.
0: Yes. And I mean like a tourism thing or like cousin workshop. 왜냐면 관광 상품,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냥 상품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니까.
1: 제주 도민들도 많이 와요.
0: So we have a lot of customers from Jeju, real Jeju people. Okay, so let's continue. And I heard you once worked on a project featuring local like seniors as part of Yum Yum Jeju. I love this kind of project. So what inspired that project and what memories stand out the most?
2: 예전에 지역 어르신들과 남얌 제주를 소개하는 그 사진 작업이나 어떤 프로젝트 네, 진행하셨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다면?
1: 얌얌 제주라는 브랜드에 제주를 더 많이 담고 싶다는 갈증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계속 좀 더 관광객 오면 쓱 보고 가시는데 좀 더 깊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얌얌 제주 브랜드에 제주를 좀 더 담고 싶은데 그래서 90세 할머니에게 냠냠 제주 스토리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지켜봤잖아요. 네. 근데 평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귤나무를 보아오신 거예요. 그럼 90번 귤을 따신 거잖아요. 계속 한 살 때부터 했다고 치면. 근데 그동안에 바라본 거를 그림으로 그려주시는데 저희가 뭔가 뭉클하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을 저희가 스토리북도 만들고 그려주신 그림을 저희가 라벨로 만들어서 네,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방식으로 조금은 잊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제주 그다음에 옛날 제주를 좀 더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질과 근본을 조금 더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0: 마음이 너무 따뜻하세요. 그런 걸 또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건데.
1: 네. 감사합니다.
0: So, I always like wanted Yum Yum Jeju to carry more of Jeju's story deeply. So, once we asked a 90-year-old grandmother to draw illustrations for our brand story, and we watched her like drawing the tangerine trees she had been all her life 90 years, like was actually more moving for us, very touching moment. And we even made a storybook and made her drawing as a label, like for our brand products. And I want to remember the parts of old Jeju that are like slowly disappearing and fading away. And I think in a way, it's such a journey of going back to our roots and finding what really, really matters. All right. It's a beautiful story. Thank you very much. So what is the most important value you try to keep, you know, while running Yum Yum Jeju?
2: 그 Yum Yum Jeju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1: 제일 중요한 거는 잼가게니까 맛있는 잼이 가장 중요한 네. 가치예요. 저희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남남제주가 더 궁금해지면 고객님들이 그때 알게 되면 좋겠고 우선은 맛있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맞아요.
0: So since we are a jam shop, righ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imply making delicious, yummy jam. So we have many other values behind Yum Yum Jeju. Maybe, yeah, hopefully, like customers discover them as they get to know us. But first, yeah, I really want people to come back simply because our jam tastes so good. Okay, so it's going to be a last question. And what are your hopes and plans for the future of Yum Yum Jeju?
2: 마지막으로 Yum Yum Jeju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표님의 꿈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1: 네, Yum Yum Jeju는 짬가게를 시작을 해서 계속 10년째 유지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메밀로 레시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주 메밀도 엄청 많은 거 아시죠?
2: 네.
1: 네, 잼이 아닌 이제 요리 부분에도 본격 도전을 하고 있는데 먹거리로 소비자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냠냠제주가 계속 성장하는 게 계획이자 꿈이에요. 그리고 저의 꿈은 제주에서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는데 가능하면 이제 데크에 맨발로 이렇게 책 펴고 이렇게 느긋하게 근데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워라벨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다음 꿈 뭘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디제이님은 꿈이 있으신가요?
2: 제 꿈부터 말씀드릴까요?
1: 네.
2: 저는 딱히 꿈은 없고요.
1: 아, 똑같아.
2: 그냥 순간을 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라면 꿈입니다.
1: 그렇죠.
2: 네. 생각이 너무 많아요.
1: 생각이 너무 많아서.
2: 근데 이 지금 이 순간을 네. 네.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1: 현명하신 것 같아요.
2: 노력해도 안 되지만 순간을 즐기자.
1: 네.
0: Okay. Okay, so let me tell you yeah, her answer. Recently, Yum Yum Jeju has been developing recipes using buckwheat. Yeah, buckwheat is really Jeju has like a high production rate, with buckwheat in South Korea, like among South Korea regions. And we are starting to explore food beyond jam as well. So our plan is to like keep growing and create fun, enjoyable experience through food. And as for my personal dream, my dream was actually to work closely to nature here on Jeju. And I think I got my dreamy life because I can rest on the deck reading books. So work-life balance. And she asked me my dream. Yeah, live the moment. Okay, enjoy the moment. That's my dream. Okay, so maybe that wraps up our Humans of Jeju today. And
1: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1: 네.
2: 정말 감사드려요.
1: 네.
2: 다음에 또 네. 다른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Okay, so that was Ms. Kang Eun-young, founder of Yum Yum Jeju in Jeju, a Jeju local jam brand. And if you are interested in it, please go and check her Instagram. Instagram 있으시죠?
1: 네, 네.
0: 자, 마지막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Instagram
0: 그 ID?
1: YUM_JEJU.
0: Okay, very easy. YUM_JEJU. J-E-J-U, Jeju. Okay, so I hope you guys enjoy. We are going to be back after we listen to the last song. And see ya. Here goes Tattoo by 적재.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Olive Team Junior.
0: Welcome to Dynamo Soup.
2: Yes, TNA's Taehyun and Junior is in the studio.
1: Soup.
0: 안녕하세요.
2: 인사.
0: 둘, 셋.
3: 안녕하세요, TNA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2: 와.
1: Tuesday is coming back.
2: PD님 is asking why Taehyun, you have covered your face.
0: Oh, yeah. 농담입니다.
2: Everybody's covering their faces. Why? 저도 해요?
0: 아니야.
2: Am I covering my face too?
1: 신박하게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서.
2: 그렇게 갈 거예요?
0: 안녕하세요. 장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희입니다.
2: 에이, 목소리만 들어도 일단은 알지 않을까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성준입니다.
4: 오성준입니다.
2: They're trying to impersonate the other members to throw everybody off, but they were literally just kidding. Yeah. But the members are back in the studio. 아니 좀 시원해지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습해졌을까요?
0: 비가 와서 제가
1: 비 왔어요.
0: 날이 좀 많이 풀리긴 했던데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시원하긴 한데 습도가 너무 세니까.
1: 야 맞아요.
2: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죠. 제가 모자 자주 쓴 이유. 모자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Can you see how frizzy my hair is?
0: 아, 이제,
2: it's like all over the place.
0: 네, 해져가지고.
2: 부시시해져요.
0: 네.
2: 우리 띵스분들도 부시시한 그 곱슬머리 많으시다면서요.
0: 맞아요. 아유,
2: 우리 오늘 좀 힘듭니다.
1: 그렇죠. 또 이제 약간 살짝 습하고 하면 더 막.
2: 어떻게든 안 돼요.
0: 그리고 모기가 이제 나와요.
1: 아 그러니까.
0: 날이 풀려가지고
2: 맞아요.
1: 잔뜩 저 여기도 몰려서 네. 커버하고 왔어.
2: Okay, so yeah, the mosquitoes were kind of laying low over the summer because it was so hot. But it looks like they are now starting to come out, and Junhyuk has been covered in bites and stuff like that as well.
0: So. Oh, that.
2: 와. 지금 순간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0: 잘 때 들으면 제일 짜증나는 소리.
1: 잘 때 누워 있으면 계속 나.
2: 제일 스트레스예요, 진짜. 어쩜 그렇게 잘 자고 있다가도 그 모기 소리 들으면 그렇게 잘 깰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아, 그렇죠.
2: 이게 진짜 공포로 다가와요.
1: 왜냐면 이제 밤 되면 누워 있잖아요, 자려. 그러면 더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이게 청각에 더 집중되는 거.
2: 그런 거. 그렇죠. So yeah, I was just like even in the deepest sleep you can hear the sound of a mosquito and it's just like the worst fear ever. And he's like, yeah, but it's because your eyesight and everything else has been taken away because it's dark. And so your ears are going to be...
0: 야, 모기랑 대화도 하겠는데. 모기랑 대화도 하겠는데요.
2: But I did get a compliment from my hair. Oh, 제 머리, 머리도 이쁘다. 감사합니다. I wasn't looking for compliments, but thank you for that.
0: Yeah.
2: And 아보카도님, 곱슬머리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뭘 해도 그냥 포기해요. 저는
1: yeah.
2: What can you do?
1: Curly hair.
2: Yeah, you just curly hair. What can we do? Okay, so we need to get into our 대화나무 for today. We've got a lot of interesting stories today. 이번 주 사연들이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0: 네.
1: Okay.
2: Yo, we have a lot to talk about with our stories for today.
0: Right.
2: Our listeners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jump into it as well. But Taehyun and Junior are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대나무 Soup. 두 분 이제 코너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우선 Part 1,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Balance Soup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truth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Okay, yeah. So we need to jump into our balance soup, which has two stories that our listeners sent in, a little bit shorter than our anonymous soup.
0: Yeah.
2: Taehyun's gonna give us our first story.
0: 친구들 중에서 제가 먼저 취업에 성공했고 일찍 자리를 잡았어요. 아직 취준생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 다 같이 모였을 때 회사 얘기나 일상 얘기를 편하게 못 하겠어요. 별거 아닌 것도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힘든 얘기하는 것도 배부른 투정으로 보일 것 같아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입 닫고 돌아갈 때가 많아서 힘이 드네요. I was the first among my friends to get a job and settle into working life. Since a lot of them are still job hunting, I never know how much I should talk about work or my everyday life when we get together. I worry that even the smallest thing might sound like I'm bragging, and if I talk about having a hard day, it might come across like I'm complaining when I have it easy. So I usually just read the room, keep quiet, and go home without saying much. Honestly, it's getting exhausting.
3: 공감합니다.
2: 그쵸. 아, 이걸 두 분은 특히.
0: 전 너무 공감해요.
2: 어. 왜냐면 아무래도 네. 멤버분들은 이제 연습생이라는 사회 자체를 좀 일찍 하게 되고 그렇죠.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 남들 다 학생일 때
0: 네, 그렇죠.
2: 중간고사 걱정하고 기말고사 걱정하고
0: 네.
2: 성적표 생각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월평가를 그렇죠, 걱정하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번 뭐 몸무게면 네. 몸무게도 생각해야 되고 데뷔는 할 수 있나 이번 주 무슨 곡을 하게 되고 무슨 안무를 배우게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생각 차이이긴 한데 참 그럴 때는 내 불만이 약간 좀 자랑 같을 때가 그치, 아닌데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상대방이 느끼기엔
2: 그렇죠
0: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거 물론 의식하고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2: 아 오히려.
0: 네.
2: 근데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거를 좀 공감하나 봐요. So Anika was saying that it's relatable. Avocado was saying that 너무 좀 눈치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Jenga says this sounds so exhausting. 근데 맞아요. 이게 좀 그래요.
0: 재수 없어 보일 수 있죠.
2: 오.
0: 근데 사실 이게 의식하는 거 너무 좋지만. 너무 많은 의식을 하는 것도 오히려
2: 와.
0: 본인도 좀 불편해질 수 있지 않나
2: 네,
0: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재벌집 제 친구 중에 누군가 재벌이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재벌인 친구가 저한테 금전적으로 아 이번 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0: 같은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2: 비슷한 맥락이에요 맞아
0: 네, 근데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2: 그렇지.
0: 본인이 쓰던 금액
2: 뭐가
0: 있을 거고 지금 현재 그게 다를 거니까 이게 본인의 상황 차이에 따른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2: 맞아요,
0: 들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많은 의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2: Okay, so Taeyeon was pretty much saying that yes, he can completely agree with this, and he's been through it too. But he says that, and he's just giving an example, like you know, if you have a really rich friend, it's like their parents are loaded, but like oh my god, this month like I used up my credit card and I can't. For them. Even though they're you know their problems are different than mine. For them, it could be a really big deal. But he feels that our listener is kind of jumping the gun a little bit and being too worried about what their friends are saying before it's even said. 근데 이거는 저도 태연 씨랑 좀 공감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취자분의 친구분들이 아직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한 것 같진 않아요.
0: 그렇죠.
2: 만약에 그냥 본인이 괜히 내가 먼저 나온 게 미안하기던가. 스스로는 너무 좋은 일인데 친구들이 아직 취업을 네. 못한 거에 대한
0: 네, 네,
2: 미안함이
0: 네.
2: 먼저 앞서서
0: 네.
2: 그걸로 인해서
0: 그렇죠.
2: 그게 먼저 좀 눈치를 보고 좀 스스로 좀 피곤하게 만든 것 같긴 해요. So I kind of agree with Taeyeon in the fact that I feel that I don't think his friends or our listeners' friends have said anything. It's just that this listener is feeling guilty. Because they know how hard it is to get a job and find a job and how hard it is to be in their situation. So they're already kind of setting up these barriers before they're even supposed to be there.
0: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 사연자분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오히려 더 매너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의미지만 상대방이 생각했을 땐 그런 얘기를 해도 난 아무 생각 안 하는데
3: 동정처럼
0: 그렇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2: 네. 그럴 수도
0: 그래서
2: 있다.
0: 오히려 그냥 편하게 본인 편한 대로 해보고 그 후에 어떤 피드백에 따라서 그 후에 이제 처신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2: So Taeyeon was saying that if you be a little and this is thinking that you guys are like really good friends. So if you're too cautious with your friends, Taeyeon feels that this is gonna bring even more problems because your friends might be like, why don't they talk about their life anymore? Like, you know, what's this about? So they would feel something different as is. So until they give you feedback first, just act like you normally would. Junhyuk, do you have anything to add to that?
1: 저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종합하자면 이 두 둘 다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그냥 저도 약간 그냥 고향 친구들이랑 있으면 옛날엔 좀 그랬어요. 저도 저는 어쨌든 이제 데뷔를 했고 뭔가 이미 꿈도 명확하게 있고 뭔가 일을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제 고민을 말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친구들의 고민 또한 저한테는 사실 별거 아닌 고민일 때 사실 많았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동안 그런 거를 좀 스트레스 받아하거나 말을 못했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말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 또 그냥 저를 어제 아이돌인 거 다 알고 근데 아이돌인 거 떠나서 일단 그냥 친구니까 그냥 친구인데 좀 특별한 일을 하는 친구 그냥 이 정도로 친구들도 인지해주고 저도 물론 아이돌이지만 친구들 만날 때는 그냥 이 친구들이 친구로서 가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막 제가 제 일적인 거에 고민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친구들은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니까 그렇죠. 오 그런 고민을 하고 오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친구들도 좀 관심 있어 하면 생각보다 관심 있어 하면서 들어주고 공감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주고 저도 친구들 고민 들어주면서 그냥 아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오히려 제가 또 뭐 이렇게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미 사회생활 일찍 하면서 경험해왔던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또 들으면서 뭔가 해결책도 들을 수 있고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또 다른 방법은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일적인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친구들 만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하거든요. 그냥 친구는 그냥 친구고
2: 그렇죠, 그렇죠.
1: 내가 일적인 고민을 만약에 진짜 조언이 필요하고 구하고 싶고 뭔가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말하는 것 같아요.
2: Okay, that makes a lot of sense. So he says that for him, he had the exact same predicament in his earlier days, especially because he was going down the route of music and, you know, being an idol, and his friends are obviously not doing that. So there was some stressful times at the beginning, but then he realized that there's never going to be a chance for them to overlap anyways. So he just started sharing about his work, and then his friends started sharing about school and work as well. And you kind of pick and choose in between there, and the friends love hearing about his side of the stories and stuff like that as well. So you learn to kind of navigate your relationships as they evolve, he feels, and for the most part it's just you kind of can just kind of take it and run with it. And if you really need some advice in that field, then you can make other friends or, you know, advisors in that field so that you can get the advice that you need. Okay, Junhyuk, what's your story? Junhyuk 씨 이야기도 오늘 좀 길어요.
1: 맞아요. 저는 친한 후배가 자기 친오빠랑 소개팅을 하라고 몇 달을 조르는 거예요.
2: 하지 마요. Don't do it. Don't do it.
1: What?
2: Don't do it.
1: 자기 오빠라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남자라면서.
2: 아니야.
1: 저는 딱히 연애 생각도 없고 괜히 했다가 별로면 후배랑 사이도 불편해질 것 같아서 안 한다고 몇 번을 거절했는데.
2: 잘했어요.
1: 후배가 하도 막무가내더라고요. 결국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사이는 변함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소개팅이 나갔어요. 근데 역시나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애프터 신청이 왔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 후로 후배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자기 오빠처럼 괜찮은 사람을 거절할 수 있냐면서 너무 차갑게 굴어요. 아니나 다를까 후배와의 관계도 어색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Oh my god. A younger colleague I'm close with spent months asking me to go on a blind date with her older brother. She kept saying he was generally a great guy, not just because he's her brother. I said no several times because I wasn't really looking to date, and I was worried things would get awkward between us if the date didn't go well. But she kept pushing, so I eventually agreed after she promised that no matter how the date went, things between us wouldn't change. As expected, he wasn't really my type. He asked to see me again, but I turned him down. Since then, she's been acting completely differently toward me. She's been cold and keeps asking how I could reject someone as great as her brother. Just like I was worried about, things are awkward between us now, and I don't know what to do going forward.
2: 지금 준혁 씨 속의 사연 시작하자마자 저랑 비슷하게 우리 채팅창이 난리 났어요. 안 돼. What? OMG. No. 안 돼.
3: 아니, 어머. 너무 별로다.
0: 아니, 너무 막무가내.
3: 후배가 너무 막무가내다.
0: 너무 막무가내긴 하네요.
3: 와, 이거 진짜 좀
0: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관계 끊으시면 되죠.
3: 그렇죠. 뭐 이거는 사실 방법이 크게 없네요. 아니, 사실 그래도 이거는 이런 후배 같은 사람은 조금 그렇긴 해요. 약간 너무 막무가내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이거 뭐가 잘못됐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솔직히 누가 봐도 뭐가 잘못된지 아니까 약간 에이,
0: 참. 얼마나 괜찮으셨을까?
3: 아니 얼마나 괜찮은 오빠셨을까?
2: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남매 사이일 경우에는 아 전 외동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0: 아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2: 아 저는, 아니, 사이
3: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아, 사이 누나랑 사이가 좀 비정상적으로 좋아요.
2: 아
3: 아직도 네. 둘이서 연락할 때 하트랑 막
2: 아 네, okay okay okay okay so he's really close with his sister so he says that yeah there because I was like aren't other siblings like the opposite aren't they supposed to be like arch enemies but he says no he's pretty close with his sister 근데 친해도 막
3: 그렇죠. 아 근데 소리를
0: 그렇죠.
3: 아, 절대 아, 안
0: 오히려 안 하려고 하죠.
2: 그러니까 네. 오히려
3: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난 나중에 이제 저희 누나는 저보다 5살 많아서
2: 오케이.
3: 만약에 나중에 누나가 나중에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 난 진짜 깐깐하게 볼 거다. 난 진짜 깐깐하게 볼 거다라고 이미 말을 해놨기
2: okay,
3: 때문에 난 진짜 깐깐하게 볼 거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면 나는 반대할 거다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 전 절대 소개 안 하실
2: 거예요. Okay, 그냥. so yeah, he would never set his sister up for a date. And he's like, he's told her many times, the minute you bring home a guy to marry, he's getting the third degree. So he's ready for it.
3: 솔직히 소개를 시켜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아 상대가 이 이제 사연자분께서 싫다고 하는데
0: 네, 원치 않다 했는데
3: 원치 않다고 했고 심지어
2: 맞아.
3: 그럼에도 응해가지고 결국 해줬는데
2: 맞아.
3: 어쨌든간에 당연히 별로일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마음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면 너무 좀
2: yeah,
3: 별로다.
2: He's just like... yes. Did our listener already said they didn't want to do it multiple times and then you pressure them to do it and then you don't like their answer that's like that's a red flag across the thing 근데 이거는 하나는 저도 우리 두 분이랑 너무 공감되고 이건 진짜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는 좋게 생각합시다 그 후배가 이 청취자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0: 좋아 그렇죠 아, 그렇죠
2: 내 가족으로 돼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0: 아 그럼요 그럼요
2: 굳이
3: 혹시
2: 굳이
3: 혹시 김치를 잘 담그시는 막 그런 거 아니죠 설마
0: 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선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본인 생각엔 친오빠와 선배가 너무 잘 어울리는 생각했던 거죠
2: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0: 그럼요
2: 좋은 건데 일단은 누군가가 노 했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3: 그렇죠
2: So yeah, I mean, let's look it on the bright side. At least this junior really, really likes you to the point where like they would love to be like in-laws with you. But if somebody says no, it's no.
0: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로 후배분께서 뭔가 감정적으로 대하시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언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Okay, so yeah, he definitely says that you should definitely put your foot down about the whole situation, especially if the junior keeps going forward in a more emotional way and kind of just clear the air about this as well. I think that the members are going to have a lot to say about our anonymous soup story for today, so we need to really jump into our story. 오늘 이면 수프는
0: 네.
2: 우리 두 분이 할 말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0: 네.
2: 우리 청취자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So you guys got to get ready for our official story for today. But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We have TNX on the track with Call Me Back, and our anonymous soup is coming up next.
3: Call Me Back.

0: for our anonymous soup for today, we have an interesting topic. It is titled, My Boyfriend is Too Obsessed with His Hobby. 얘들아, I really, really, really do not want to complain about this because it makes me sound like a bad girlfriend, but I really need to get this off my chest. I hate my boyfriend's running crew. Okay, I said it. I said it. Maybe I'm hating his hobby, but he runs on both weekend days, so Saturday and Sunday. He meets up with his running crew at the crack of dawn, runs, eats, talks with them, and then late in the afternoon, he comes home. And then when I try to reach him, he sleeps for the rest of the day. And if I meet up with him during the week, he's talking with his crew in a group chat.
1: He's getting exercise. Let him burn off his weekly stress. It's good for him.
2: A healthy hobby is great, but this sounds like too much. He needs to make time for his girlfriend too. If he isn't going to put any effort into the relationship, what's the point of dating?
0: Exactly. See, Junyo gets it. Now I'm stuck. I can't demand he spend time with me, and I'm sick of having a boyfriend and not having the benefit of going out on dates.
1: I can see why you'd be upset. I've got an idea. Junyo's running crew. Tell him you want to spend that time together. Who knows? You might even end up running faster than him.
2: Don't turn this into a competition. We're supposed to be helping her.
1: Okay. I just thought it might be nice if they share the same hobby.
2: I think you need to be honest with your boyfriend and set a schedule together so he actually makes time for you.
0: But my words haven't been working, and that's why I asked you guys. Teo씨, 네. What's going on?
3: 주말마다 러닝크루와 운동에 빠져 자신을 외롭게 만든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건전한 취미라 대놓고 불만을 말하면 속 좁은 사람이 될까봐 속으로만 앓고 있다는 이야기. Our listener is upset because her boyfriend is so upset with his running crew that he barely makes time for her. But because exercise is a healthy hobby, she's worried that complaining will make her seem petty.
0: 오케이, okay. 자 우리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yeah. 처방수비 뭐죠? What's our prescription for today?
3: 전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0: 오!
3: 입니다
0: Let's not love Okay Yeah, that is a little harsh
2: yeah.
0: 또
4: 저는 21의 Lonely입니다
0: 오!
4: Baby, I'm so lonely, lonely, lonely
0: Okay 자, we need to vote for that. 이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So you guys can start voting in real time yeah. on the chat. So you can choose which song you feel is the best prescription song for today.
3: Yeah.
0: Big Bang's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Let's Not Love or 21's Lonely.
3: 저는 왜 이 곡을 가져왔냐면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서로가 외로운 연애는 안 돼요.
0: 맞아요.
3: 네.
0: 저도 공감합니다.
3: 상대방을 외롭게 하는 연애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별을 문을 잠그세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0: Okay. 네. So he says that just kind of like the song, he feels that in any case, it is wrong to be in a relationship where you feel lonely. And if your partner is doing that, then you should not be in that relationship because that is not the point of being in a relationship. Yeah. Okay. 또.
4: 네. 뭐 설명에 lonely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onely.
0: Okay, lonely. The reason
4: 아니,
0: why.
4: 그리고 곡 내용이 아 물론 진짜 디테일하게 보면 살짝은 다르지만 이것은 이제 그 부른 화자가 너랑 있는데도 뭔가 외로워.
0: 외롭고.
4: 내가 나쁜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여기까지 약간 이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가사를 보면 막 너무 착한 넌데 뭔가 나를 좀 찾고 싶다. 그래서 그만하자. 나 외롭다.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아, 사실 취미니까 그러니까 취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근데 그치.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데이트하고 뭔가 이런 시간마저 방해될 정도로 그러니까 둘만의 시간이 좀 방해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자친구분의 취미 생활은 둘만의 시간과 관계까지 지장이 가는 정도로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말하는 걸 들어봤을 땐 그러면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분을 외롭게
0: 맞아요.
4: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오케이 okay. 네. So because both Taeyeon and I were talking about Lonely. He's like, yeah, Lonely is a perfect track. And the lyrics are not necessarily saying this exactly. But if you look at the lyrics of 21's Lonely, the song kind of reflects that even though I'm with you, I feel lonely. And no matter kind of what we do, we feel lonely. And he feels that the message is the same today, that you shouldn't be in a relationship that makes you feel lonely.
1: No.
0: Yes, thanks. So if the vote is 50-50, the winner will be determined by who makes the cutest expression. 아, 이것도 이어서 또 기억을 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자, 네. 그럼 오늘도
1: 네, 네.
0: 이제 5-5, 50-50이면
1: 네.
0: 애교 배틀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4: 아, 그럼 제가 양보할 거예요.
1: 저도 양보를 조금 해도 될까요?
0: So
4: the
0: listeners are just like, so are we going to be having a cute battle to see who's going to win the song? And they're like, nah, we'll forfeit. We'll forfeit. 일단은 지금 83-17이에요. So no. Right now it is on, oh yeah, it's 83-17. Wow. Oh, it's going back and forth.
1: Yeah.
0: So yeah, I don't think that the 50-50 is going to work today. 일부러 그렇게 맞추지 마요. I don't think you guys need to match it to 50-50 today.
1: 근데 이 부분 어쨌든 뭔가 건전 침이라 대놓고 불만을 말하면 속 좁을까봐 얘기를 아예 못 하신 거잖아요.
0: 맞아요.
1: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뭐 건전한 침이라서 얘기를 못 한다는 접근보다 여자친구로서 외롭다는 접근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0: Okay. 네. So, he's saying that he feels that definitely you haven't brought it up yet because you feel that it's like a good hobby and you don't want to be like stepping on anybody's toes or anything. But appealing that you feel lonely and neglected in the relationship is something that you're going to have to you know, say to
1: 네.
0: Your significant other. So, I want to ask, because I feel that this is a very Korean thing, and I want to ask our listeners this as well, because in Korea, it is a very big deal that when, especially adults, they start getting into hobbies, it gets really intense. So I want to know if our members are like this too, and I also want to know if our listeners are like this as well. 이건 약간 한국 문화적인 것 같은데요. 취미를 하나 시작하면, 특히 요즘 운동, 그러니까 한국이 운동이 오죽하면 유행을 한번 타면 진짜 그 브랜드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들었다 놨다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게 한국의 그 열풍이라서 장비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열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좀 뭔가 그게 좀 되게 문화적으로 막 파이팅이 넘치는 건데
1: 네.
0: 두 분은 좀 어때요? 좀 뭔가 취미를 하나 시작하면 특히 이제 운동적인 취미를 시작을 했을 때
1: 네.
0: 진짜 막 장비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1: 아니요, 저는
0: 쫙 하고 막 이런 막 매일 하고 싶고 막 이러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1: 저는 진짜 명확하게 딱 설명을 드리자면 트렌드가 이렇게 있어요. 트렌드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선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일치하면 거기에 살짝 껴요. 근데 저는 템포를 완전 이렇게 확 넘기지 않고 꼈다가 저만의 템포로 다시 저는 저 스스로 저한테

0: 오늘은 이거
1: 네, 돌아가면서
0: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색깔 하고 싶고 있고
1: 달라요. 네.
0: 그건 뭔지는 알것 같아요. 오케이, okay, so he likes soccer, and so like for him, if it becomes a trend, yay! Like he might, you know, jump on it a little bit. But for the most part, he's like always kind of had his tension through it and like what he loves. For him, it's not even like four or five shoes, but he has like, you know, maybe one or two cleats for 네. soccer. And then like when he wants to play, like I was like, oh, today I want these. And like tomorrow I want these. You know, he'll choose those. And I feel that, you know, that's fine. But when it comes to any of that, he doesn't need to do it.
1: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트렌드를 저는 제가 선택을 해요. 이게 트렌드면 내가 좋아하면 하고 트렌드인데 아니면 알고만 있고 안 하고 약간
0: okay. 이런 so he knows what the trends are. He stays on top of them. But if it's not something that he's interested in, he won't do it. 준혁, what about you?
2: 저는 운동을 시작할 때 막 장비부터 세팅하는 것은 진짜 선호하지 않고
0: okay.
2: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엄마가 운동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디빌딩 하시고 하시는데 운동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말이 운동할 때는 겸손해야 된다고. 운동은 진짜 겸손해야 된다고. 뭔가 내가 시작할 때 진짜 기본부터 하나하나 익혀야지 아무리 그게 설령 취미더라도 어쨌든 간에 뭔가 기본부터 이렇게 해나가야지 막 그냥 나는 내 실력은 이만큼인데 장비만 이만큼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지 않은 거라고 배웠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러닝 저도 러닝 좋아해요. 저도 러닝 한강 많이 뛰는데 막 친구랑 같이 뛰고 하는데 그냥 러닝화 하나면 돼요. 그냥 러닝화 하나 그냥
1: 그죠.
2: 러닝화 하나 아니 러닝화는 필요해. 왜냐 이거 안전 때문에 발이 아프거든요. 러닝화가 필요해.
1: 용도가
0: 등산,
1: 있으니까.
0: 등산 뭐 축구 그러니까 이 신발적인 거는 하나 정도는 투자하는 네, 거는 그 저는 정도는, 솔직히 그거는 장비 저걸 그냥 기본은
2: 그쵸.
0: 한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2: 세팅 다르니까요. 그냥 약간 시작 전 세팅 정도라고 세팅,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필요 이상으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막 뭐 솔직히 말해서 3km, 2km 뛰는데 무슨 막 러닝 조끼부터 막 되게 풀 세팅으로 뛰시는 분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뛰는 거 아니면 약간 좀 과하다. 제 기준에서.
0: 마라톤을 뛰는 네, 거 아니면
2: 제 기준에서는 조금 과할 때도 있어요. 딱 봤을 때. 근데 뭐 어쨌든 그 본인 만족이니까 사실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0: 그렇죠.
2: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러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0: 맞아요.
2: 러닝 하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새벽 러닝도 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데 문제가 지금 맨 앞단에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새벽 같이 뛰러 나가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크루즈랑 밥 먹고 수다 떨고 집에 와서는 오후는 잠만 자고
0: 그러니까 연락 안 되고
2: 그리고
0: 주말 내내.
2: 심지어 평일에는 러닝크루 단톡방만 붙잡고 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분의 그 포인트는 이 뒷잔이에요. 여자친구분이 생각해도 러닝은 뭐라 할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이 뒤에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은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나가야지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둘의 관계에 지장이 간다면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0: Okay. So yeah, he was saying that his mom works out. She's like, she does bodybuilding and stuff like that. So ever since he was little, his mom was always say, you have to be humble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and just any type of exercise. You need to know the basics. And so he's always brought that into anything that he goes into. But like, we were talking about the fact that, yeah, when you are going running shoes, like buying a good pair of running shoes when you're going hiking shoes will save your life. For soccer, cleats are a must.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need to buy when you start a sport or a type of hobby in a sport. But like, you know, there's always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balance. And I know that he might be in his running era, but he says that there's definitely needs to be things that need to be talked about. And he feels that definitely the girlfriend is fixating on the fact that he's like obsessed with like just everything that is his running crew at the moment. And that's why she's feeling left out.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is it 60% and lonely is it 40% at the moment.
1: Yeah.
0: And so today we are talking about our listener who their significant other, their boyfriend is a part of a running crew and he's not making any time for her. 네, 저는 네. 초반이라서인 것 같긴 한데 얘기는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1: 그렇죠. 아,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죠.
0: Yeah, you really have to talk about this. 네. We need to take a quick song break.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through the YouTube live stream, and we have our prescription track, whichever song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for today. Continue.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Adrian is saying, PD님, can we just ignore the voting today and make it 50-50?
5: 만드시는 거 아니죠?
4: 아니, 아니, 아니. 지금 투표가 50-50이 아니에요, 오늘. 5-5가 아닌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PD님한테 그냥 우리 마음대로 5-5 해서 귀여운 걸 보고 싶나 봐. 아니, 그러진 않고요. So it's 대나무 숲 day today.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is at 59% and lonely is at 41%. So we were talking about this during the song break and I was telling the members that I am like the boyfriend and yeah. 태훈 is going to tell us what the story is about. 태훈 씨, 우리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5: 네. 주말마다 러닝 크루와 운동에 빠져 자신을 외롭게 만든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4: So our listener's boyfriend is obsessed with his running crew right now. And I was telling the members, I'm kind of like this. I have tunnel vision. 자,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취미에 하나에 꽂히거나 그러면 뭔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전에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 막 누구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 성격을 가지시는 분들이 취미까지 빠지잖아요. 근데 그 취미에 사람들이 이삭씨 우리 다음 주에 뭐 있는데 와요. 이삭씨 우리 다음에 우리 내일 뭐 하는데 와요. 그러면 그분들 얼굴에다 대고 안 돼요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네. 핑계거리를 주셔야 돼요. 남자친구분한테. 어쩌면 남자친구분이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자기도 물론 좋은 거지만 네. 그 분들이 그러니까 러닝 크루는 또 막 으쌰으쌰 막 엔돌핀이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그렇죠, 막 러닝하고 그렇죠, 또 밥 먹고 뭐 하면 끝나고 다 파이팅이 넘치니까 자, 뭐 누구누구 씨 우리 내일도 갑시다. 막 이러면 이래 버리면 나 같은 성격이면 걷다 대고 아, 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안 나와서
6: 남자들끼리니까 더 막
4: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6: 더 막 아 내일도 와야지
4: 내일도 와야지 와 막 이러면
6: 으야 하면 이제 그게 좀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분도 막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거에 엄청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맞아요.
6: 이게 빠져있으니까 나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뭔가 막 마음이 식었고 막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이걸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관계에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한번 말하고 이게 왜 내가 말했는데 안 받고 바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어쨌든 취미고 지금 당장 빠져있는 거고 사람은 원래 쉽게 막 한 방에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 주는 것도 전 방법이라서.
4: Okay.
5: 맞아요.
4: So yeah, I was saying that the boyfriend might be like me because I'm a people pleaser and I can't say no. So if I start a new hobby and somebody keeps asking me to come out, I'm not going to be able to say no. So I feel that you need to talk to him about this, like say something about it. And Taeng-nim said the exact same thing. Chunhyuk is saying the same thing too.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했는데도 여자친구 감정을 이해를 못 해주거나. 좀 안 듣거나 그러면 그건 헤어져야 된다고.
6: 아, 그렇죠.
4: Which is true. So Junhyuk was saying that don't expect your significant other to change immediately because your boyfriend is, you know, enjoying his hobby. But like, wait for him to see if he will change.
5: 뭔가 라디오 하면 할수록 약간의 마음의 죄책감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4: Uh-huh.
5: 이게 연인들을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업 시키는 것
6: 같아서. 약간 브레이크업 시키고.
5: 살짝의 약간의 있어요 감정이. 근데 약간의 이제 이번에 가져왔던 노래도 약간의 이제 유머와 곡을 찾기 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사실 뭐 모든 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연인 간의 관계는 두 분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4: Yeah, okay. 네. So, yeah. Taeyeon says that there's a lot of times where we're just like, break up! And he feels really bad about that too. And his track today is posting a little bit of fun behind it. He's not telling our listener to like just break up. But, you know, kind of what Taeng-nim was saying, like talk about it. But if he doesn't budge, then you also might want to think about going the other way. So we have the current ranking is 59-41, but will it change in the next 10 seconds? I don't know. 자, 10초 동안 만약에 바뀔지는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운트다운 들어갈게요. 10, 9,
5: 8,
0: 7, 6, 5, 4, 3, 2, 1.
4: 근데 살짝 바뀌긴 했어요.
6: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태훈이 형이 자기가 오늘 이기면 애교한다고 했었는데.
5: 언제요? 제가요?
4: 태훈 says, 준영 was saying that 태훈, he said that 태훈 said in passing that if he wanted it, that he was gonna do something cute. 오늘 60대 40으로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가 이겼습니다. So
6: let's not love.
4: Let's not love.
5: I said it. 그 제가 맞아요?
6: 아 꿈이었나?
4: 꿈이었나? 태훈 like, did I really say anything?
6: 장난입니다.
4: Oh, he was just, he was just teasing. Yeah, just teasing. Yeah. 우리가 물론 이제 태현 씨도 아까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네. 뭐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의 헤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6: 네. 특정 그 진짜 이거는 안 된다가 있는 거지.
4: 맞아요,
6: 나머지는
4: 맞아요,
6: 솔직히
4: 맞아요.
6: 대화하고 어쨌든 연인과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요.
5: 그리고 이게 정답이 없어서
4: 맞아요.
5: 네네.
4: 맞아요.
5: 각자의 견해대로.
4: So yeah, there's no answer here. You guys have to kind of, you know, mix and match yourself. 근데 이거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도 그렇죠. 그렇고요.
5: 맞아요.
4: 이거는 대화를 하면서 네. 풀 수 있으면 푸는 거고 풀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정말 그 사람과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좀 안 슬프지는 않지만 그거는 좀 어느 순간에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5: 네네네.
4: 왜냐면 그쵸. 사실 성인이 돼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합니다. 중고등학교나 하다못해 대학교는

0: 길어봤자 4년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 5년. 7년. 네.
1: 계속 볼 수도 8년. 있고요.
0: 계속 네.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 안에서도 느끼는 약간 권태기? 다르죠. 또는 좀 맞추는 네.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쯤이라고 생각해요. So yeah, you, I feel that in all relationships, even like friends as well, you all have to kind of like match in the, and find ways in the middle. And think about it, when we're younger, the maximum we see each other is like 4 years. As we get older, we see a lot more of each other. So yeah, think about that when you are moving forward.
2: 이야기는, 이 사연은 나중에 다음에 꼭 업데이트가 좀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0: Okay,
2: 얘기해서 잘 풀었다, 잘 합의 기대하겠습니다.
0: 받다로. So yeah, he really wants to know an update and hopefully it's for the good. So because the song won today, it's going to be the track that we sign off with, Big Bang's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Let's not love and we will see you guys next week. Bye!
1: Bye-bye.
2: 사랑하지 말아요.